네, 부부로 산다는 것은 조수연의 곡 함께 들으면서 5월 21일 부부의 날이죠.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도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아, 많은 분들께서 또 부부의 날을 맞아가지고 예, 지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이병욱 씨,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했는지 조금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25년째 똑같다고 남겨주셨고, 아, 박보람, 오늘 부부의 날 생각 많아지네요. 하필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 이병경 씨도 예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DJ 말 듣고 남편 얼굴 쓱 봤는데, 아, 잠시 쓱

쓱 봤는데도 화병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약간 저희가 뭐 의도한 바와는 조금 사뭇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뿜뿜 라디오 이제 오프닝 했거든요. 이제 오프닝하고 이제 첫 곡 듣고 왔는데 약간 벌써 약간 좀 덜컹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원래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부의 날이 있는 거예요. 이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았지만은 무슨 말이지? 어쨌든 오늘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서로를 향한 그 분 이런 것도 잠깐 내려놓고 서로를 향한 어떤 그 수고를 알아주고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인사를 한번 남겨보시는 그런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예, 특별한 날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는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우회로 사는 거라고, 예,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니야, 예, 사랑, 응?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요. 이때, 우리라도 사랑하며. 세상은 전우회로 살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삼아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부의 날 하늘을 보세요.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다. 정성기에 하지마 그런 말 여기서는 이런 타이밍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고 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했던 말고 내가 사랑하는 그녀 내가 사랑하는 그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수고 참 많았지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고 꼭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165님 저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 생각하며 살아요. 그만해요, 여러분들도. 예, 그만하시고. 무슨 마음인지 다 아니까, 이제는, 이런 울분들, 조금 내려놓고, 서로를 향한 고마움과, 사랑들, 이런 것들 좀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부의 날. 이러려고 만든 날은 아닐 텐데, 그지? 예, 이러려고 만든 날은 아닐 텐데, 그동안 못했던 울분을 다 토해라 뭐 이런 날은 아닐 텐데 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예 그런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예 김병경 씨 피디님은 그 아내분 바라보고 오셨나요?라고 예 혹 들어왔는데 아내가 지금 예 친정을 갔어요. 예 빵빠레가 왜 울려? 예 죄송합니다. 예, 약간 좀 사고가 있었고요. 친정 갔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오늘따라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 너무 많이 나고 정말 보고 싶다라는 말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됐나? 잘 마무리됐나? 자, 계속해서 찬양 함께 달려가며 뿜뿜 라디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AJ 워십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피아 워십이에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뿜뿜 라디오 출석 체크 중입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입장하세요. 뿜뿜 두 글자.

멀리 떠났다 피아월십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9세 9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입장 기다리고 있죠. 문자 입장 샵 0981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무료인 거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가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참여하세요. 예, 어플리케이션으로 하시면 그 좋아요. 네, 좋고 음질도 좋고 예, 어디서든 예, 끊기지가 않습니다. 예, 뭐 잡음, This is 잡음 이런 거 없고 예, 지역을 넘나들면서 This is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많이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한 번만 하시면 그 이제 그 로그인 유지가 되기 때문에 따로 뭐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DJ와 소통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5301님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요.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뿜뿜 라디오는 뭐 매일 부흥회지. 네, 매일 부흥회, 매일 저기 찬양 집회, 매일 예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자들 좀 소개를 해 올리고 있거든요. 설공씨. 설공씨가 지금 며칠째 지금 연속으로 출석 체크 중이거든요. 정말 낯설다. 예. 설공이. 잘하고 있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내일은 급하게 중요한 시험이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내일 이 시간에 시험이어서 내일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아쉽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쉽네요라는 네 글자에 약간 공허함이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지. 기분 탓이죠. 진짜 아쉬운 거지. 예, 설공 씨가. 예, 정말 아쉬운 거. 그래요. 예, 당신의 진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 예, 너무 아쉽고. 네, 뭐 시험 치는데 예, 귀에다가 몰래 꽂고 들어가라 뭐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쫓겨나기 때문에 우리 감독관 선생님께서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시험 잘 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얘기 들은 거예요? 오늘이나 어제 내일 시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건가요? 어떤 시험이지? 예, 굉장히 궁금한데 비밀스럽게 한번 접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비공개로 어떤 시험인지 공개는 안 하는데 DJ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니까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제 알았대요. 설공 씨가 내일 시험인데 어제 알려줬구나. 파이팅이 있는 기관이네. 파이팅이 굉장히 있다. 잘 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뭐 하던 대로 하면은 잘 되나 봐요.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 정말 이거 칭찬을 한번 해야 된다. 자, 우리 창원 극동방송의 라디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라디오가 아니라 시대에 발맞춰서 그 너튜브 그리고 인별그램 요기도 SNS 각종

SNS에서 저희 창원 극동방송이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 콘텐츠들이 저희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프로덕션이요, 여기에. 극동 프로덕션인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그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 가셔가지고 꼭 좀 예 많이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보시면 그렇게 은혜도 되고 또 방송 아 이렇게 방송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그지? 예, 그러니까 뭐 소리로만 듣다가 궁금하잖아요. 상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거기 가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예,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일환으로 우리 뿜뿜 라디오에서도 콘텐츠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 수사반장 예,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함께하는 코너죠. 성경 수사반장의 그 뭐 스핀오프? 뭐 오리지널 콘텐츠? 뭐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성경 수사반장도 콘텐츠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이제 방송을 하고 나면 그날 방송분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근 일지라는 타이틀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야근 일지가 오늘 아침에 업로드가 됐어요. 네, 오늘 아침에 업로드가 돼서 굉장히 부지런한 저기 우리 복음 방송사답게 뭐 7시 반 뭐 8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예,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3회가 업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좀 그 놀러 오셔가지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댓 구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예 좋댓 구할 요거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프로모션 중이에요. 이벤트 중입니다. 그래서 댓글 이벤트 중이기 때문에. 아, 미션이 있어요. 제가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션이 있는데, 그, 조회수, 목표치를 정하고, 그거 이제 넘으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치킨 선물을 드릴 거예요. 와, 치킨! 치킨을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뿜뿜 라디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이게 지금 좋은 기회다, 정말. 예. 제가 평소에 뿜뿜 라디오 이 방송을 통해서 잘 얘기 안 하거든. 좀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 있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함께 좀 즐거워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래서, 추첨 통해가지고, 치킨까지도 탁 하면은 아주, 마음이 좋지. 좋다 아주 그냥. 벌써 설렌다. 예. 그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뿜뿜 라디오에서도 매번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홍보. 홍보 This is 홍보. 요거 신경 써 주시고 여러분들이 홍보 대사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리면서 그 조회수 안 나오는 거 다 여러분 때문이다 이런 얘기 예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당하신 소리 높여서 많이들 봐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뿜뿜 라디오 5월 21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31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스승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부의 날을 맞아서 예 여러분들께서 서로 예 그 배우자들에게 또 이야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예 보기만 해도 속이 터진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뭐 이런 각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여러분들의 러브 스토리, 예, 사랑의 전달자, 예, DJ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코너 이름 막간 코너인데요. 코너 이름은 내 남편 내 아내 사용 설명서입니다. 특집 코너예요. 특집 코너 사용 설명서. 네, 우리 집 남편 우리 집 아내 취급 주의 사항을 한 줄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고프면 말 걸지 마요. 뭐 칭찬 한마디면 3일 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어떤 그 함께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 특징들 예, 이런 것들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쭉 소개하고 그 우리가 그래도 부부의 날을 맞아서 요거 하고 나서 할 말 다 하시고 마지막 멘트는 그래도 사랑합니다로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그 안 적어 주셔도 제가 그래도 사랑합니다는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과의 어떤 그 세월들을 돌아보는 시간 예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배우자 사용 설명서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두 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벌써 올라오고 있네요. 네, 최예원 씨, 저희 남편은 좋은 텐션으로 대하면 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그래도 사랑합니다. 안 적어주셨어요? 예, 제가 붙인 겁니다. 좋은 텐션으로 대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좋은 텐션이 어떤 텐션입니까? 예, 그거 좀 궁금하네. 어떤 텐션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설공 씨,

보다 열받을 것 같아서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예, 그러지 말고 해봐요. 예, 해봐. 예, 해보면 이게 그 또 이렇게 뿜어내야 스팀 아웃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병욱 씨, 예, 요즘은 경고 주의 말고 나머지는 QR 설명서예요.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또 남겨 주셨네요. 예. 내 배우자 내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요거를 그 여러분들 내용으로 커버가 안 돼가지고 예 제가 또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네요. 예, 좀 몰랑몰랑하고 이런 요런 느낌을 원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음악이라도 예 좀 깔도록 하겠습니다. 좀 몽골몽골한 예, 음악을 깔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또 한 분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저희 아내 꼭 기억하세요.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물림 주의. 뒷굿다. 9507님 내 남편 사용 설명서입니다. 예전에 싸우고 난 후 신랑 출근하고 퇴근할 때 그때 밥 지어서 기다리게 한 적 있어요. 밥을 안 주셨군요. 예. 그래도 사랑합니다. 7332님 말을 섞을 시 화병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래도 저희 남편 사랑해요. 계속 제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병경 씨, 저희 신랑은요 가정부처럼만 해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이미 정한 때까지. 가정적인 이 우리 아내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기다리게 그래도 사랑합니다.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돼요. 어딘가 있어. 5710님 기도하고 어제 밤에 취한 취중 진단 들려준 남편 고마워요.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나 재우려고 성경 듣기 트는 지혜로운 남편 덕분에 1분도 안 돼서 코 골며 잤네요. 개운한 아침이에요. 사랑합니다. 우물이 잠긴 물처럼 내 마음은 그대 것이. 일찍 재우려고 성경을 트는 너무 지혜로운 남편 함께하고 있네요. 오직 그대만, 오직 그대만 위해서. 정성기 씨, 사랑하는 쌍둥이 엄마, 항상 수고가 많고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보내라고 합니다. 주님의 때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네, 아내분께서 직접 주문하신 예, 당신을 향한 사랑 고맙습니다. 네, 6066님 14살 연상연하 부부입니다. 저희 신랑은요 게임하게 해주면 모든 게 괜찮아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0: 어, 세상에 저희 남편은요 로또 같은 남자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한 번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복권은. 이야, 오랜 시간을 실패해야 얻게 되는. 그러고 나서 얻었을 때에 모든 걸 갖게 되는 복권 같은 남편. 오늘 축복하며 사랑하며 사세요. 정보경님, 제 남편은요 아침 조식은 꼭 해야 하루가 조용합니다. 조식 하나면 하루 종일 제 말을 잘 들어줘요. 당신이 내 사랑해 자기야.
1: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0: 1075님, 새벽 기도 가기 전 자는 내 발을 마사지해주고 가는 우리 신랑 사랑해요. 방법은 너무 세상에.

2053님, 제 아내는요 두 번 얘기하면 말 돌려요. 뭔 얘기인지 아직도 못 들은 말이 많은지 그래도 사랑해요. 급하게 너무 급하게 사랑해요. 사랑받는 방법은 이병경 씨, 4살 연상인 우리 신랑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삽니다. 이건 인정.

여러분의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내 눈에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나게 하신 나의 이씨, 나의 이씨야라는 걸 말이죠.

뿜뿜 라디오 부부의 날을 맞아서 예 특별한 코너로 예 함께 달려봤습니다. 아, 내 아내 내 남편 사용 설명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아, 의외로 괜찮은 글이 많은데요. 라고 예 또 남겨주시네요. 그럼요. 예. 근데 왜 의외일까? 어, 그 서로를 향한 어떤 그 예? 어,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향한 어떤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시간인데 왜 의외일까? 아, 사랑해 자기야. 이거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어, 세상에 갑자기 소름이 한번 해봐요. 안 해봐서 그래. 예,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사랑해. 뭐 자기야까지는 조금 예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사랑해라는 말은 아끼지 마세요. 네, 아끼지 마시기 바라겠고 마음껏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이 어려운 거야 처음이. 예, 그래서 마음껏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아, 요거는 그 관계를 얼어붙은 관계도 한 방에 녹이는 그런 마법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어, 우리 부부의 날을 맞아서 평소에는 좀 이렇게 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아,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에. 그래서 서로를 향한 또 소중함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경 씨, 분위기 왜 이렇게 엄숙하고 심각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잡아봤어요. 예, 분위기 한번 잡아. 마무리는 그렇게 해야지. 예, 마무리 해야지. 우리 부부끼리 지금 사랑의 러브레터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깨방정 되면 예, 안 돼요. 아, 이병욱 씨께서 팁을 주셨네요. 자기야 힘들면 여러분 저기야라고. 아, 저기요라고 하라고. 아, 자기 내 아내, 내 남편한테 저기요 라고, 아, 자기야 대신에, 좋은 팁이네. 아, 고맙습니다. 예. 이거 봐! 이게, 그,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면 집단 지성으로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저기요. 얼마나 좋아요. 그치? 감희정님, 저희 남편은요, 말을 참, 그래요. 예, 그래서 꼭 중심을 봐야 해요. 자기야 사랑해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 이, 아, 표현을 이렇게 하셨네. 중심을 보게 해요. 남편이 말을 참 그렇게 해서 그래서 꼭 중심을 보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

삶의 중심을 보게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남편을 야 좀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 남편의 이런 성향을 내로 하여금 감당하겠구나. 아 이런 그 깨달음이 있는 문자 아주 아주 훌륭하네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생각해서 이제 붙여주신 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어렵네요. 예. 저도 마무리하기 뭐 정리하기가 상당히 조금 이렇게 곤혹스럽네요. 10년 차인데 예. 10년 차 방송인인데

자, 우리 충현이 누나 43년째 서로를 부를 때 예 하고 있어요. 예로 부른다고요? 예, 예 이렇게? 아니면은 여보 이러면 예 이렇게 한다고요? 후자겠지, 그지? 예. 사랑이 넘치는 부부의 날 온통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어디 가걸랑 디제이 데리고 가걸랑 잠시 후에 만나요.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고, 그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신앙의 대를 잇는 효도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소원을 들어주는 효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따라 가지 말았어야 하는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갔다가 결국 신앙뿐만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잃고 다시 고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 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랐던 룻이라는 며느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한 것,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결과 예수님의 육신이 조상이 되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고난조차도 결단하는 효도의 행위는 진정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룻의 믿음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또 다른 믿음의 대를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아니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것은 진정한 효도라는 사실을 이 5월 가정의 달에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일곱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의 행동은 소원을 들어주는 효도였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꼭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라고 합니다. 이때 아이가 주저함 없이 응, 아빠가 더 좋아? 라고 하면 엄마는 많이 섭섭해했지요. 한껏 기분이 좋아진 아빠가 또 그러면 아빠가 얼마만큼 좋아?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응, 엄마만큼 좋아?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꼭 같이 좋아한다는 말을 부모 머리 위에 앉아서 말한 것이지요. 확인해 본 결과 이 말은 사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이라고 결정났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자녀들이 일찍 죽음으로 대를 잊지 못하였기에 아들을 얻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었습니다. 결국 이치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였고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후손으로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아이 오벳을 가슴에 안고 친히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이 이름은 오벳이라고 지은 이유가 그 이웃 여인들이 바로 나오미가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을 낳은 것이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나오미가 바라던 자, 진정한 예배자라는 의미이고 나오미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 일을 한 룻이 진정한 효도를 드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 약 2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들은 평소에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늘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와 상의하여 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두 말 없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멀리에 사는 딸들에게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받았습니다. 그 딸 동생이 오빠에게 전화해서 오빠, 어머니에게 용돈을 충분히 드리지 않느냐? 라고 전화로 묻는 바람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는 자주 집을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외출이 많으신데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된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응,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걱정이 된 며느리는 외출하시는 어머니를 멀찍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미행이지요. 그런데 한참을 가시더니 어느 작은 쪽방을 찾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바깥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니 그 방 안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을 못하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분이 어머니가 어리실 때 친한 친구셨는데 어머니가 결혼한 후에 헤어지셨다가 병든 몸으로 우연히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렵고 시설에 들어가면 만나기가 어려우니 가까운 곳에서 정성껏 병든 몸을 돌봐주기로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가 알았습니다. 두 아들 부부는 상의 끝에 그 연로하신 어머니의 친구를 오래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끼니를 챙겨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리면서 친아버지와 같이 섬기고 받들어서 건강하게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친부모도 모르는 채 섬기기를 팽개치는 세상이 되어 이런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이게 들립니다만 마땅히 우리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친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른들을 다 우리의 부모님들로 그리고 우리가 효도해야 될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준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샛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은 다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엉뚱한 소원을 가진 부모님을 아직 저는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결국 아들, 딸인

0: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이고 그 자손인 후손들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효도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646-2289, 646-228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1: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3: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4: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거룩한 요람이 되게 하소서.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 교회와 긴밀히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다음 세대에 체계적이고 실제적으로 전수되게 하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 가정이 감사를 잃지 않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병든 몸이 치유되고 고난을 이겨내는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소서. 고물가와 유가 상승, 늘어나는 가계 부채로 인해 경제적 벼랑 끝에 선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소서.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과 재정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극심한 저출생과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생명의 존엄함이 회복되게 하소서. 젊은 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게 하시며 이를 뒷받침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적 토양이 마련되게 하소서. 수고와 슬픔 많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총으로 영적 무감각을 떨쳐내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의 지암이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5월 21일 목요일 아침 분품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립니다. On air, on air. 10시 5분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2부도 많이 애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청취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문제 참여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함께 달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의 입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창수 씨, 김정숙 씨, 로이 씨 함께하고 있고요. 이병우 그리고 찬영이 이찬영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우리 박지 1,2,3,4,5,6,7 님께서 뿜뿜 라디오에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도하가 하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네요. 엄마가 늘 기도할게 도아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6살 된 친구거든요. 도아가 6살 된 친구의 입에서 하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지. 너무 좋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축복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시겠어? 우리 모든 우리 다음 세대를 격하게 응원합니다. 우리 뿜뿜 라디오 또 창원 극동 방송이 다음 세대를 굉장히 응원하는 그런 라디오예요. 네, 그래서 15를 통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응원하고 있고 또 한데 우리 많은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께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박보람 2부도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세상에 보람이 박보람이 요즘 출석률 좋네.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충현이 누나도 쓱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현이 누나도 제가 또 한번 찾았죠. 안 보이셔가지고 한번 찾아왔는데 그 이후로 또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우리 청년배달부 권용권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차미경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 왔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잘했어요. 잘했다 아주 그냥. 너무 잘했고. 자, 우리 극동방송 창원극동방송 너튜브 그리고 인별그램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가 둘 다 그 너튜브와 인별그램 한 3천 한 700명 내외로 지금 약간 정체 중이에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우리 주위 분들에게 교회 분들에게 많이 알려 주시고 전도 대상자 분들에게 많이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만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전도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복음 콘텐츠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리엘의 뉴스타트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조태양처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자, 우리 원지아 누나 오랜만에 함께하네요. 자, 뿜뿜 라디오 2부도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은 얼른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자고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뿜뿜 라디오 5월 21일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17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아, 정수아 씨, 네, 2부의 내지막이 또 입장을 해주셨는데 예, 깜짝 놀라셨어요. 예,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채팅창 난리 났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 어떻게 잠잠해진 건데 다시 꺼내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한번 휘몰아 쳤어. 예, 한번 휘몰아 쳤고, 서로를 향한 어떤 그 뜨거운 사랑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가져봤습니다. 예, 부부의 날. 아, 아름답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그런 분도 있다? 부부의 날인데 뭐 준비 안 했어? 아, 이거는 저기 지금 위험한 말이에요. 예, 그러지 마시고 그러라고 만든 부부의 날이 아니니까 뭐 서로 막 뭘 챙기고 막 선물하고 이러라고 만든 날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방향 잡지 않으실게요. 아시겠죠? 예, 그냥 서로에게 수고가 많다,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다독이고 위로하고 또 사랑의 말을 건네는 그런 하루로 보내실게요. 아시겠죠? 네, 지금 높아심이 들어서 그래요.

갑자기. 예. 그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2809님 함께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건디와 덕수팀장님 합치면 건덕인가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건덕이 제 별명 중에 하나긴 했어. 예. 예, 되게 건대기라고. 예, 그런, 예, 별명이 좀 있긴 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짚었다. 예,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죠. 건으로 하는 게 뭐가 많더라고. 예, 건으로 하는 게 뭐가 많아요. 뭐, 건빵, 건포도, 예. 그 한 분께서 며칠 전에 얘기하셨죠. 건달이라고. 그 건달은 조금 그렇더라. 예, 건달은 좀 오해를 불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튼 뭐 건대기, 뭐 수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렸었는데 뭐 자유롭게 하세요. 예, 이렇게 자유롭게 부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김병미씨 함께하고 있고 2053님 100만 번의 답답함 그러나 사랑합니다 라고 예, 남겨주셨습니다. 아, 또 시작되나요? 예, 시작. 아, 그 이제 우리 그만하기로 했는데 정수아씨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진화한 거를 지금 그 불씨를 지금 다시 지금 예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예, 고맙습니다. 아, 고맙고 뭐 아직 못다 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예 보내세요. 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 좋지. 예, 사랑하는 건 좋은 겁니다. 예,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이지혜 씨 함께 하고 있네요. 건디는 우리의 건담이지. 훌륭한데? 입담 꾸러기네 아주. 예, 건담. 야, 아주 그냥 위트쟁이야. 건담 나오네. 건담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로봇의 이름입니다. 예, 한창 이제, 요즘은 뭐,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대세지만, 여기 건담이 이제 뭐, 꽤 오래됐거든요. 이 시절이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그냥 혁신적인 어떤 그, 예, 내용에, 막 움직여 로봇이 막 움직이고 지가 싸우고 막 이래.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 예. 건담을 어떻게 받아야 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찬양 한 곡 더 들을게요. At the Name of Jesus. 자마이카 브로크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1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시 25분이고요. 자, 오늘의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절대 음감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음감 게임 다들 알고 계시죠? 뿜뿜 라디오 뿜뿜 라디오 뿜뿜 라디오 뿜뿜 라디오 뿜뿜 라디오 이렇게 제시어를 한 글자씩 얼려가면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성공! 선물을 보내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시어를 드릴 거예요. 그 제시어에 여러분께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도전을 하시고 성공하시는 분께 선물 그냥 쏴드리는 그런 코너 도전 절대음감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시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시어는요, 진동미더덕입니다. 진동미더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도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전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런 라디오죠. 우리 뿜뿜 라디오는 도전을 안 해도 도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라디오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도전을 안 했는데 갑자기 DJ가 전화가 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놓지 마시기 바라겠고, 그냥 뭐 상호간에 그 좋은 얘기가 오갈 때에 도전을 남겨주시는 것도 어떤 뭐 지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지요. 자, 진동미더덕 과연 어떤 분께서 도전을 하시고 오늘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인지 귀중하게 굉장히 주목이 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도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들어보시고 오늘 도전자를 만나보도록 하죠.

0: J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도전 절대 음감 이제 첫 번째 전화 연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단어 진동미더덕이에요. 진동미더덕. 자, 과연 어떤 분께서 도전을 하실지 이분께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또띠또또띠따띠또띠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도전자 어떤 분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가고 있죠. 과연 진동미더덕 성공할 수 있을지.
1: 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뿜뿜 라디오입니다.
2: 네.
0: 아이고, 생방송 중이에요. 아, 기다리고 계셨군요.
2: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 예. 그러면 우리 뿜뿜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남겨주시죠.
2: 반갑습니다. 오늘 비 온 뒤에 너무 하늘이 아직 우중충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0: 아, 잘한다. 아, 준비 많이 했다. 예. 자, 준비하신, 우리 도전 단어는 한번 준비해 보셨죠?
2: 네, 진동미더덕이요.
0: 진동미더덕 좋습니다. 네. 바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말할 필요 있나요? 바로 도전해 보도록 네. 할게요. 자, 네. 준비되시면 들어가 봅니다. 액션!
2: 진동미더덕, 진동미더덕, 진동미더덕, 진동미더덕, 진동미더덕.
0: 와, 성공! 아니,
2: 감사합니다.
0: 아니, 뭐 이렇게 뭐 깔끔하게 이렇게 성공을 하시네?
2: 아, 제가 조금 응감이 있어요.
0: 아,
2: 좀 응감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요.
0: 아, 응감이 있구나.
2: 네네네.
0: 야,
2: 네.
0: 아니, 절대 응감 게임 많이 해보셨어요?
2: 아니요, 게임을 해본 건 아닌데.
0: 어머 세상에.
2: 이거, 이 코너에 할 때.
0: 여보세요?
2: 네, 연습을 하거든요.
0: 예, 예, 예.
2: 그러면 바로.
0: 아, 바로 돼요? 여보세요?
2: 네네.
0: 예, 전화가 지금 자꾸 끊기네요. 어디십니까?
2: 아, 그래요. 여기 산에 와가지고.
0: 아, 산이구나.
2: 네네.
0: 오늘 어느 마운틴 올라가셨어요?
2: 여기 황매산이요.
0: 아, 황매 마운틴?
2: 네네, 합천 황매산.
0: 이야, 황매 마운틴 DJ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2: 저 사계절이 좋은 동.
0: 황매 마운틴에서 지금 우리 리포터가 지금 자꾸 전화 연결이 끊겨가지고
2: 그래요.
0: 예.
2: 죄송해요.
0: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2: 네.
0: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네. 내려오세요.
2: 네.
0: 예. 아, 이렇게 깔끔하게. 아, 야, 깜짝. 아니 이렇게 빨리 성공할 줄은 몰랐는데. 자, 진동 미더덕. 예, 한 분. 아, 근데 제가 그 조남도 못 들었네. 너무 빨리 그냥 도전하고 후루룩 그냥 끝나가지고 누구신지 소개도 못 해드렸네요. 아유,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동미더덕이 조금 그 난이도가 좀 낮나? 자,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띠또띠또또띠또 띠따 띠띠띠 들어갑니다. 다음 도전자 진동미더덕 과연 두 번째 도전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고요.
3: 네,
0: 저는 당신의 DJ 건이 이건수입니다.
3: 아,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유, 반갑습니다.
0: 네.
1: 아유, 전화를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 그런 목소리.
0: 네, 너무.
1: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네.
0: 네, 제가 이런 거 처음인데요.
1: 아우, 세상에.
0: 이게 이렇게 당첨될 줄 몰랐어요.
1: 아, 세상에. 예, 선정이 되셔가지고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현재 350만 청취자가 우리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네요.
0: 아, 네. 긴장되네요. 네.
1: 긴장하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자, 네. 어디 사시는 뉴교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네. 경남 진주에 사는 40대 주부 김지숙입니다.
1: 아, 기숙씨.
0: 네.
1: 아, 이름이 좋다. 무슨 기자에 무슨 숙자 쓰세요?
0: 알지자에. 잠깐만요. 알지.
1: 예. 긴장하면은 본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예. 저도 안녕하세요. 네. 이광수라고 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0: 자. 네.
1: 예, 무슨 기자 무슨 숙자 쓰시죠?
0: 숙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1: 숙이 생각이 안.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자, 우리 김지숙 씨 전화 연결이 되어 네. 있습니다. 자, 품품 라디오는 네. 평소에 좀 어떻게 좀 청취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0: 제가 올해 3월 달까지 장사를 예. 하고요. 식당 운영을 하고 이제 폐업을 하고
1: 예.
0: 지금 이제 그 쉬고 있거든요.
1: 그렇게
0: 쉬면서 장사를 하면서도 계속 들었고요.
1: 어머.
0: 그리고 세상에. 네네네. 그리고 지금 쉬면서도 지금 설거지를 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1: 어머, 세상에.
0: 휴대폰을 옆에 놔두고 네 그러면서 전화 오길래 깜짝 놀래서 바로 받았거든요.
1: 분주한 와중에도 늘 네. 챙겨 듣는 뿜뿜 라디오.
0: 네, DJ님 너무 재밌으세요.
1: 아이, 대단히.
0: 텐션 완전 넘쳐요.
1: 아이, 고맙습니다. 예,
0: 네.
1: 고 텐션 계속해서 네. 유지하도록. 이 좀 텐션이 어떤 지금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되던가요? 어떤가요?
0: 네, 저까지 저 기분이 좋아지고
1: 예.
0: 들으면서 항상 이렇게 웃거든요. 미소를 짓게 되거든요.
1: 좋습니다. 미소 네. 속에 빛은 그대. 아, 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네. 뿜뿜 라디오 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네. 오늘의 미션 단어 진동 미더덕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0: 학교 다닐 때 조금 하고 거의 안 해봤는데.
1: 아, 그래요?
0: 제가, 네, 그래도 이제, 교회 성가늘을 좀 쓰니까 조금 되지 않을까요?
1: 아, 네, 음감이 좀 자신이 있다. 아, 이런. 슬슬 가는 분 내비쳐보셨어요. 네. 자,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동 미더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드릴게요. 액션!
0: 진동 미더덕. 어떡해.
1: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우리 지숙 씨.
0: 네.
1: 예, 당첨은 안 됐고요. 죄송합니다.
0: 네.
1: 예, 당첨은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또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0: 네. 네.
1: 아니, 평소에 뭐 이렇게 저기 식당 일 하실 때나
0: 네.
1: 그 뭐 설거지 할 때나 집안일 할 때나 찬양 네. 많이 부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숙 씨가.
0: 네, 찬양을 좋아하고요.
1: 그죠?
0: 찬양도 예. 예.
1: 이거 봐. 이제 DJ가 좀 사람을 볼 줄 알거든. 목소리만 딱 들으면 아, 요 분이 지금 네. 좀 성대가 좀 열려 있네. 아, 이런 게 느껴져요.
0: 네.
1: 자, 우리
0: 감사합니다.
1: 지숙 씨, 네. 우리 도전은 실패했지만
0: 네.
1: 평소에 즐겨 부르는 찬양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네. 또 기본 선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어떤 찬양 즐겨 부르시나요?
0: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1: 좋은 찬양.
0: 네, 정말 좋아합니다.
1: 예,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숙 씨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어봅니다.

0: 우와!
1: 아, 좀 떨리네요.
0: 오, 지숙씨!
1: 네.
0: 오, 찬양 왜 이렇게 잘하세요?
1: 좀 떨었던 것 같아요. 이게 350만 개.
0: 야, 아니, 처음 이렇게 딱 시작됐을 때.

0: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9507번님, 부부의 날 신랑이 옆에 있어줌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불평불만이 아닌 감사의 가정을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면서 아멘. 바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네.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네. 문자가 왔어요.
1: 아, 우리가 아이고. 이게 부부라는 것이 네. 우리 주님께서 홀로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이니까 돕는 데 빌려주셨고 네, 네. 또 아내는 남자 없으면 갈비뼈가 없이는 그렇죠. 존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사는 건데
0: 서로 소중히 여기면
1: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네. 우리 보통 이제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하라 그런데 네.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네. 서로에게 우리가 섬겨주고 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을 우리가 영어로 husband라 그러잖아요. House band란 뜻이거든. 네. 집안 울타리다. 그리고 허스번드를 해서 농사꾼이라는 의미에 네. 남편은 아내 농사 잘 짓고 아내는 살림 살잖아요.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0: 우리 아내님도 너무 좋겠다. 아내 분도 너무 좋겠다.
1: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네.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면 서로. 아이고 흘리야. 네. 뭐 이렇게 불평부터 많이 하게 되잖아요.
0: 몸이.
1: 감사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07님 아, 우리가 오늘 부부의 날인데 네, 특별히 신랑이 내 곁에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한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들 나의 배우자 내 남편이 있고 또 남편들은 아내가 곁에 있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나의 마지막 내 우군이 되고 내 편이 될 수 있는 것이 배우자입니다. 주님 오늘 907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하나님 나의 배우자들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서로 사랑한 걸 감사히 여기는 아멘.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절망적인 순간 슬픔의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 이번 5월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져서 하나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사회와 나라가 하나님도 열방이 축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0: 고공 절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이 마음 오늘만이 아니라 평생 간직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907번님처럼 우리 아내님, 네. 남편님 서로 먼저 누가 먼저라가 아니라 그렇죠. 서로 이렇게 네. 문자 감사하다고 오늘 네. 하루 해주셨으면 참 행복한 하루 되고
0: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좀 네, 네. 표현하는 게 우리 특히 경상도 네. 사람들이 익숙하지 그렇죠. 않잖아요. 세 가지 하면 됩니다. 미안해, 네. 고마워, 잘할게. 그게 딱 굳이네. 아, 여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미안해.
1: 아, 남편분도 어렵다.
0: 웃어줘서 네. 고마워. 그러게요. 앞으로 화 안 낼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 오늘 멋진 날이 될 거예요.
1: 다들 들으셨죠? 오늘 꼭 배우자님께 이렇게 문자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4824번님. 딸 정은비와 사위 이학준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쌍둥이 생명을 주셔서 이제 12주차입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잘 지켜서 예쁜 아이들 낳게 하시고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축하드려요.
0: 아, 축하합니다. 와. 쌍둥이가 딱 탄생하고 네. 그죠. 12주면 지금 막 입덧이 이제 좀 마무리될 때쯤 되나.
1: 네, 네 맞아요.
0: 이렇게 막 힘들 시작. 때잖아요. 네, 그죠. 네. 아, 또 저도 쌍둥이입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쌍둥이 아. 어머니 고생 많이 하잖아요. 아, 두 명을 그냥 안고 있는데 아. 우리 기도 가운데 멋진 예, 자녀 출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어머니가 우리 딸 정은비 자매 우리 사위 이학준 형제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은비 자매 우리 학준 형제 하나님 때 양가 부모님 이스라엘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때 만나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시고 또 특별히 쌍둥이까지 하나님 선물로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쌍둥이를 잉태했다는 이야기 듣고 양가 집안 하나님 부모님께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제 12주차 입덧도 하나님 고생의 시간들 조금 마무리돼가며 이제는 본격적으로 태교하고 양육해야 될 시간입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니 되어서 사무엘 같은 귀한 생명들 탄생하고 요게배처럼 모세에게 하나님 비전을 심어준 것처럼 비전의 어머니 아빠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요니게처럼 말씀의 어머니가 아멘. 되어서 우리 태교로부터 또 출생 후에도 말씀으로 잘 양육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생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두목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낸 하나님 우리 쌍둥이 하나님 태아 때부터 잘 양육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은비자매의 육신의 강건함 주셔서 하나님 쌍둥이를 잉태하는 동안 하나님 몸이 무겁고 많이 불편하지만 하나님 위대한 사명자를 내가 품었다 하는 아멘. 마음을 가지고 능력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부근되는 우리 이학준 형제도 하나님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멘.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에 넘치기를 원하오며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1: 아, 아멘. 아멘. 네. 우리 사파리에서 얼마나 기쁠까요?
0: 네.
1: 아유, 우리 또 딸, 또 사위님도 정말 우리 목사님 기도처럼 사랑으로 잘 또 출산, 임신했을 때가 태교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
0: 네, 그렇죠.
1: 제가
0: 네.
1: 6명을 출산했잖아요.
0: 할렐루야.
1: 뱃속에 아기 있을 때 제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애가 태어나서도 막 까칠하고 예민하고 결국 네.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따님한테 우리 사위님이 잘해주시고 네. 우리 또 사랑으로 또 또 네. 태교 교육도 잘해서 건강한 아이 출산하기를 네.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사연입니다. 4069번님 목사님 우리 아들 가정에서 19일 날 둘째 딸을 출산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1: 할렐루야.
0: 아,
1: 오늘은
0: 오늘은
1: 막 잉태하고
0: 아,
1: 출산하고
0: 멋진 날이에요. 19일 날 둘째 딸 너무 축복이에요. 저는 딸이 없고 아들만 있는데 딸 가진 삶 너무 부럽더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 4069님은 네. 아드님 또 따님 출산했고 네. 또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1: 네.
0: 믿음의 가정으로

0: 아름답게 잘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 주님.
0: 오늘 아드님 가정에서 둘째 딸 출산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 첫째도 허락하시고 또 둘째도 이렇게 순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모에게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몸을 잘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제부터 육아할 때도 힘들지 않게 또 우리 출산 동안에 힘들었던 육신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귀한 따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들들보다 멋지게 성장하게 하시고 미리암 같은 여성 지도자가 되고 안나와 같은 귀한 영적 의미로 성장하는 귀한 따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따님도 이제 하나님 그 성장에 키도 성장하고 또 몸도 더 튼튼해지고 정서적인 발육도 좋고 영적으로도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멋지게 쓰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손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의 위대한 역사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며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유, 엊그저께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쁠까요? 오면서 저도 저희 교회 권사님 둘째 손녀가 첫째는 이제 손자인데 막 태어나고 사진 올린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 우리 첫째 손자 누구를 닮았어요. 이렇게 막 하는 게 얼마나 기뻤는데 오늘 또 이렇게
0: 네,
1: 엊그저께
0: 너무 감사하네요.
1: 출산했대니까 정말 얼마나 이쁠까요. 네, 또
0: 네.
1: 귀한 가정이 하나의 은혜가 또 충만한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사모님이 이렇게
1: 네네.
0: 애기들이 기운 네. 걸까 손자 조만간에 볼 것 같습니다.
1: 안 그래도 목사님 큰딸이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기도해주세요.
0: 네. 조만간에 될 겁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1533번님 제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릎 치료를 잘 해주세요. 잘 걷게 해주시고 일 다니는데 어려움 없이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0: 네.
1: 하셨습니다.
0: 아이고 무릎 같은 아프고. 거 그렇죠.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1: 네,
0: 참
1: 혼자.
0: 힘들거든요.
1: 예, 예.
0: 예, 그리고 일을
1: 진짜.
0: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533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이 부유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오늘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늘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 예배 자리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그 영적인 하나님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 가까이 가까이 주님 가슴에 안기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신 주님 이 영혼의 부유함으로 육신에 하나의 강건함도 주시고 또 하나의 물질의 필요도 주님 채우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릎이 좋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1: 주님.
0: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약물을 통해 또 물리치료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1: 아멘.
0: 하나님 그 연약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 요한이 만났던 지체 장애인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가 만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을 내게 주노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1533님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우리의 사슴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되게 하신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의 자리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발이 되고 또 무릎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이고 무릎까지 아프신데 일 다니신다니까 저도 무릎 아파봐서 마음을 아는데요. 걷다가 제가 무릎 아파

0: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일까지 다닌다니까 아이고 마음이 아이고. 너무 짠하네. 속히 치료받아 네. 또 건강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아멘. 다음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9751번님. 1대1 양육하는 자매가 10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인데 주님께서 친히 형제를 만나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혼과 가정이 이루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가 배우자가. 믿음 안에서 결혼하면 네. 정말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1: 거기에 너무 절망은 하지 말고 우리가 룻과 나오미 있잖아요. 룻은 모압의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 그런데 나중에는 룻이 얼마나 믿음에 대한 여종이 됩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10월 달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그렇죠. 자매가 조금 주도권을 가져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도록 자꾸 네. 건면하고. 근데 제가 오래됐습니다. 그 이제 우리 자매가 믿음이 좋았는데 형제가 해군 장교였는데 이제 결혼을 이제 사랑을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0: 네네.
1: 그러면서 형제한테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믿고 침례 받으면 하겠다.
0: 그래요. 그렇게 딱.
1: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정말 결혼하고 싶어서 정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해주세요.
0: 예, 예,
1: 진짜 예수 믿고
0: 예, 예.
1: 지금은 안수 집사가 됐어요. 아주 믿음이 아내보다 더 믿음 좋게 됐다.
0: 맞아요.
1: 그리고 그런 과정을
0: 지혜롭게.
1: 포기하지 말고. 네.

0: 네네. 지혜롭게 하면 멋진 가정이 이룰 수 있을 거예요.
1: 네네.
0: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751님 아, 우리 일대일 양육하는 자매가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양육했는데 정말 멋진 가정이 이룬다면 아, 정말 아, 그 제자 양육의 꽃이 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형제를 사귀고 또 이렇게 에, 결혼을 하게 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자부였던 룻을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여종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남은 시간 하나님이 친히 그 형제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려지고 마음이 심겨져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제를 만나면
1: 아멘.
0: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두 사람이 한 부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형제는 믿음의 제사장으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주변에 하나님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도움을 주어서 하나님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귀한 형제님 예수님 만나주셔서 구원받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입니다.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연자들 이야기에 아기 이야기가 나와 저도 축복의 흐름을 받아 하나님의 때 갖고 싶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0: 네, 우리 아기, 아, 우리 참 에, 얼마나 결혼하면 그 네. 사랑의 선물이잖아요.
1: 그렇죠.
0: 에, 물론 그게 없다고 우리 뭐 실패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소망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때 반드시 주실 거예요.
1: 하나님,
0: 그리고 너무 조급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1: 네.
0: 저도 이렇게 우리 두 아들 있고 자부가 있고 손주들이 있는데 아, 초등학교를 가실 때 조금 늦는 것 같고 네네. 뭔가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좀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없어도 된다 편하고 그다음부터 막 이렇게 낳기를 시작하는데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여섯 명까지
1: 예.
0: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 하고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이 예, 주실 예. 걸 기대하고
1: 아멘.
0: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요람에 귀한 생명 허락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망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예.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시간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어 준비하시는 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 아멘.
0: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예비한 귀한 영혼 하나님 때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때를 알지 못하게 조바심도 생기고 우리가 목마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하고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또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내는 우리 마음의 요람이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 간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이루신 주님 이 가정에 생명의 약속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너무너무 목마를 때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출산하고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부럽고 부러운 것일 때 이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가 하나님 때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주님께서 아담에게 그 배우자를 허락할 때도 모든 짐승들이 짝이 있는 걸 보며 아담이 얼마나 목말라 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네가 준비됐구나 하고 배우자를 허락한 것처럼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도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준비됐구나 하시고 귀한 생명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약속의 선물 허락하시고 또 우리 자매님도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때 가장 멋진 약속의 선물 주실 거다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예, 저희 큰딸도 12월부터 막 기도하다가 네. 안 생기니까 조급해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네. 또 하는 일이 뭐 공부 있고 뭐 교구 총무하고 네. 그런 걸 좀 날려놓고 좀 쉬어라. 네. 몸이 편해야 아가 생긴다. 네. 그랬더니 지금은 12월부터 막 힘들었는데 편하게 엄마 하나님 주실 때 주시겠죠. 그래서 네. 편하게 하신 네. 우리 목사님 기도와 말씀이 진짜 맞아요. 편하게 저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반드시 귀한 생명 주신다. 네. 그런 마음으로 네.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귀한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입니다. 9178번님 가족권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요,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0: 가정의 달인 가족권을 위해서 네. 기도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9178님 하나님 가족권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언니 또 남동생 여동생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걸어가며 우리 아빠 강봉철 선생님 우리 언니 강나영 자매님 우리 남동생 강관효 형제님 동생 강아름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 이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1: 주님.
0: 이제 그 영혼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변에 믿음의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들이 그 마음이 열려 성전으로 나가 예배하고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우리 9178님은 이 가정에 하나님 보내신 것은 하나님 이 가정의 선교의 거루뚝이로 하나님 구원의 씨로 하나님 보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제 주님 열매 맺도록 은혜 주셔서 이번 5월이 하나님 이 가정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첫걸음 첫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5월에는 교회마다 하나님 또 전도 축제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임에 하나님 마음이 열려서 나가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가정의 달 정말 가족권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 올렸는데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입니다. 3515번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갱년기 오면서 밤에 자꾸 깨니 너무 피곤해. 아침이 너무 피곤합니다. 저에게 열심을 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되며 기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꼭 작년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새벽 내일 못 가요.
0: 진짜. 새벽에 이제 깨니까 그죠.
1: 그러니까 그때 깊이 잠드는 거예요.
0: 딱
1: 네, 다섯 시.
0: 맞습니다.
1: 아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0: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1: 네.
0: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좀 이게 억지로 자려고 하니까 힘들고
1: 맞아요.
0: 깨면 그때
1: 네,
0: 뭐 새벽 2시든 3시든 거실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고 또 푹 좀 주무시고 이거는 우리가 육신에 이렇게
1: 그렇죠.
0: 하나의 그 과정이니까
1: 그렇죠.
0: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런 가운데도
1: 네.
0: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 네네.
0: 하나님 꼭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1: 네.
0: 그 평안함 더 주실 줄 믿습니다.
1: 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15님 늘 기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갱년기가 되면서 밤에 자꾸 잠을 깨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아침이 너무 피곤하고 기도의 자리가 소홀해짐을 고백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이 갱년기라는 전환기 시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게 맞게 또 기도하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면역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다듬는 시간이다.

0: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며 기쁘게 여기라. 주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마치 성장 통과 같은 축복의 갱년기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또 갱년기를 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를 사모하는 사모 1호님, 하나님 이 마음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들려진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영성 더하셔서 하나님 불로 임하는 하나님 큰 능력과 은혜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 다 내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소원 마음 하나님 우리 사연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아멘 아멘 하고 기도한 것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다 받으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3515님 제가 산부인과 가서 처방받고 호르몬제 먹으니까 좋아졌거든요.
0: 네.
1: 그거 하나 팁 드립니다. 여러분 또 귀한 사연 또 귀한 생명 또 가정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올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아멘 아멘 기도한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진해침례교회 강대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작의 김영준 PD, 저는 순복음 창업교회 최선미 사모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되세요. 감사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인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주변 강대국의 위협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향해 권면합니다. 구원의 약속과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의 회복과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틀 후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루와 이틀을 덮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왜 구원의 시기가 이틀 후인 3일째 되는 날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3일이라는 기간은 평범하게 보내는 하루 이틀과 3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3일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약속으로 받은 이삭이 있지요. 25년을 기다린 끝에 얻었습니다. 이삭은 인내의 결과요 믿음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한 후에 지시하신 산에 도착한 기간이 3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후에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가야 하는 비참한 잔인한 하루와 이틀을 보내고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요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한 채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탄 배에서 쫓겨났습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하루와 이틀을 보냅니다.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5절 6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요나는 그렇게 고통과 어둠의 이틀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3일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바울은 육체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한 빛 가운데 만나고 그만 그 충격으로 시력을 잃고 맙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서 하루와 이틀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 자신이 걸었던 그 길이 지름길이요 대로인 줄 알았는데 그만 막힌 길이었고 잘못된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부활하심을 기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감격하며 바라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생각하며 묵상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기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무덤 속에 이틀이라는 기간이 없었다면 3일 후에 부활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부활은 무덤 속에서의 이틀이라는 기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어둠과 죽음, 무능과 실패라는 단어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부유한 가운데 형통하며 밝은 빛 가운데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능하게 되고 편안한 삶을 지향하며 성공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능하게 사는 삶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란 그렇게 밝기만 하고 실패가 없으며 네모 반듯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는 하루와 이틀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틀이라는 기간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죽여하는 그런 극단적인 시간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틀이라는 시간은 누군가가 대신 겪어줄 수 없습니다. 나만이 겪어내고 감당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시간은 바울처럼 답답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영혼이 놀아내는 것을 직감한 채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필요한 채 절대 위기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비록 하루와 이틀 동안 우리가 고난을 겪고 그렇게 살게 되지만 이틀 후에는 그런 상황이 바뀔 수 있고 그 결과 우리가 변화되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3일 길을 걷고 나서야 만났습니다. 바울은 새롭고 거룩하며 위대한 사명을 이틀을 보낸 후에야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 역시 물고기 뱃속에서 영원히 녹아내리는 이틀을 보낸 후에 그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영광처럼 부활은

0: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못했던 이틀을 보낸 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모두가 다 3일 전에 고통 가득한 이틀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틀이라는 기간이 비록 고난의 기간이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틀이기에 지나가는 시간이요 3일을 맞이하게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틀이라는 시간들은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결단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야말로 우리 주님께도 가까이 다가간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문자대로 단지 3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순간일 수도 있고 어쩌면 3년일 수도 있습니다. 3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일평생 그렇게 보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간이 중요하고 신경 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이틀을 보내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을 통과한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이틀을 보낸 사람이야말로 은혜로 산다는 말이 실제 체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이틀을 보낸 후에 맞이하는 3일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틀을 겪어낸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눈이 먼 채로 이틀을 보냈던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요나도 더 이상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가라하신 니느웨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으로 향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일을 하며 같은 길을 걸으며 비슷한 시간이 일어나고 잠잔다 하더라도 이틀을 겪은 후에 맞이하는 3일은 공기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틀을 보내고 계십니까? 밤이 지난 후에야 새벽을 맞게 되고 이른 비도 적당한 비도 아닌 늦은 비이지만 부어주신다고 하시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루와 이틀이라는 기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3일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6861-0423번, 010-6861-042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 호 055-269-9810번, 0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2시 창원 두레교회에서 찬양사역자 가

서번트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안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기동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독 학부모 상당수가 교육감의 사학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사학 미션 네트워크는 어제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 학부모 기도회 및 조사 발표회를 열고 명지대 교육 미션센터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기독교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녀를 둔 기독 유권자들의

0: 67%는 투표할 때 후보의 교육 정책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아 높은 정책 중심 성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성도가 33.3%에 달했고 교육감의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도 59.9%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학을 포함해 전체 중고등학교 교사를 뽑을 때 필기시험 출제권과 합격 커트라인 결정권을 다름 아닌 교육감이 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려 77.4%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트워크 측은 교육감의 권한을 정확히 인지할수록 맹목적인 투표가 줄고 정책 중심의 참여가 유의미하게 늘어난다며 한국교회가 기독교적 관점의 정책 분석 자료를 성도들과 시급히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설교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역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곧 선교라며 기독사학 회복과 기독학부모의 소명 회복을 위한 공적 책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내 아이가 교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을지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 기독학부모들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시급해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의 정관계 리더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한미동맹의 성경적 가치와 영적 파트너십을 선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알라바스터 하우스 2026 리더십 서밋 기조 강연에서 급변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신앙을 기반으로 형성된 신뢰관계인 페이스 팩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어로 강연한 이 목사는 미국이 건국 후 불과 250년 만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한 비결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620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넌 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렸던 건국 정신을 언급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믿음과 성경적 언약의 개념이 미국 번영의 토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근대화와 눈부신 경제성장 역시 141년 전 미국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과 6.25 전쟁 당시 미군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총회 측은 이 목사가 강연 직후 정관계 인사들에게 영적 복음을 지원해온 알라바스터 하우스의 설립자 킴벌리 제노 목사와 함께 양국의 공유된 가치관 수호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수교대 한 성결교회 이종만 신임 총회장이 새 회기 교단의 신뢰 회복과 함께 은퇴 목회자 및 선교사를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종만 총회장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교단 내 작은 교회 은퇴 목회자들과 은퇴 선교사들이 심각한 주거 및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회 차원에서 은퇴 목회자를 위한 임대주택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며 응급재단 미가입 선교사들도 목회자의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상시 지원 구조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총회장은 교단이 해마다 개최하는 청년 대형 집회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와의 소통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성도들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건강한 성결정신 회복을 위해 이웃과 사회에 감동을 주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의 청소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변하는 사회 속 미래 세대의 세계 시민성 함양과 초국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 YMCA는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중국 칭화대학교 등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2026 한일중미 고교생 문화의식조사 국제연구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에서는 4개국 청소년의 문화의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은 높지만 전통문화 이해와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문화적분과 내면화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발제자들은 한국 청소년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단순 정보 검색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핀란드의 뉴 리터러시 정책처럼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의적 문화 시민으로 성장할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을 단순한 소비자

자가 아닌 능동적 문화 생산자로 키우기 위해 학교 밖 지역사회 플랫폼과 국제 공동 창작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 YMCA 등과 연계한 시민성 교육 공동 연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연합회 측은 전했습니다.

0: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15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EB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이웃의 친절로 위장한 2단의 방법입니다.

0: 여보, 우리 집 너무 좋다. 인테리어도 좋고.
1: 그래, 햇볕도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0: 조용해서 마음에 들지?
1: 맞다. 저번 집은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었잖아.
0: 맞아.
1: 아, 저녁 먹을 시간이네. 이삿짐 정리한다고 피곤한데 배달 시킬까?
0: 어?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2: 아, 안녕하십니까. 옆집 1004호에 사는 사람인데요.
3: 예예, 무슨 일이신지.
2: 아, 제가 갈비찜을 좀 만들었는데. 아이고.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 아, 저희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우얕은 거 감사합니다.
2: 아유, 이 얼굴에서 행복이 뚝뚝 떨어진 걸 보니 딱 신혼이신가 보네요. 네. 그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이소. 아, 저기 옆집인데 과일 좀 드시라고요. 아, 저기 옆집인데 김장김치를 했거든요. 아, 저기 옆집인데 식혜 좀 드세요.
3: 야, 그 옆집 분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좋은데 너무 자주 오시네.
0: 아, 그러게. 뭔가 부탁하려고 잘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웃을 때 목소리가 너무 크셔서 나 완전 깜짝깜짝 놀라.
3: 뭐야?
0: 혹시
2: 옆집입니다.
3: 아, 또 왔다.
0: 여보, 자기가 이제 음식이든 뭐든 안 가지고 오셔도 된다고 좀 말씀 좀 드려.
3: 그래야겠다. 저기요, 그 이제 매번 너무 감사한데요.
2: 아유, 감사하다고요? 아유,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그 참된 기도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3: 네? 참된 기도요? 갑자기.
2: 아, 참된 기도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도 일반 교회 다녀봤는데 진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진정한 기도가 뭔지, 영적인 양식이 뭔지 진짜로 가르쳐준다고요.
0: 아, 저희도 교회 다녀요. 문에도 교회 이름 붙여놨는데.
2: 아, 그거 저도 봤지요.
0: 예.
2: 하지만은 일반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 진짜 진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참된 기도를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3: 잠깐만요. 혹시 그분인가 뭔가, 아니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잘해준 겁니까?
2: 그런 건 아니고.
0: 아, 저기요.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참된 기도를 하시면 뭔가 다르실 테니까 저희 부부가 이 집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아시겠네요?
2: 일단 신혼이시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

0: 마지요.
1: 저희는요 조용히 지내는 걸 제일 바란다고요.
0: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집에는 오지 마이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나갈 때 문 앞에 있는 교회 이름 단디 보고 나가이소. 예.
2: 이웃의 친절이 때론 무서운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3: 2단 브레이커
0: 단디 모이서이.
3: 이 캠페인은
2: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4: 함께합니다.

0: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의 시간에는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마가복음은 어떤 성경보다도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얘기하는 성경이고요. 박진감 넘치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이제 거의 끝마쳐 가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끝은 짧은 종결과 긴 종결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렇게 한번 성경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9절하고 16절 끝에 이렇게 대괄호가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모든 성경이 아마 이렇게 대괄호가 묶여 있을 것 같은데 이 대괄호로 묶여 있는 이 부분을 긴 종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긴 종결의 부분은 초기 사본에는 없던 내용인데 후대에 보충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다시 첨가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본문의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오늘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했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의 막달라 출신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래 제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듣기로 뭐 귀신 들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곱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삶이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요즘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이러한 것을 이제 다중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내 의사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서 이 인격체가 이상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할머니 얘기도 하고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기괴하게 막 웃기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다중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빙의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어떤 사람 중에는 이렇게 환청을 느끼도 하고 또 이렇게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상한 걸막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또 조현병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당시에는 이러한 정신질환을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데 일곱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 안에 다른 인격체가 만약 일곱 개가 있다니까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에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곳에서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같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잃고 실망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은 식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가장 일찍이 세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기뻤을까요?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제자들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봤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라고 이렇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렇게 알리면 어떻게 얘기 반응을 할 겁니까? 정말 진짜입니까? 진짜 봤습니까?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군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날 줄 알았어. 아무렴 그렇고 말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아마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리고 기뻐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다 믿을 것 같은데, 우리라면 믿을 것 같은데 왜 제자들은 믿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예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이 없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지금 문제가 다시 어떤 병이 재발한 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혹시.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당시 여자들의 의견은 무시되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의 말을 무시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자의 말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한 명이 봤다 하니까
아무도 못 보고 한 명이 봤다 하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한 명뿐이 없으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아,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아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도대체 이런 일이 없어. 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목격자 막달라의 마리아의 말은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으나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나타났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 곳에 음식을 먹을 때, 한 곳에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음식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떼어서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네? 라고 이렇게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이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골로 내려가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자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기 시작을 합니다. 엠마오라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되는데 10km 정도를 걸어가면은 한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 뛰어가면 한 몇 분 정도 걸릴까요? 10km 빨리 뛰면요. 대단히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한달음에 달려서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흥분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진짜 봤다니까? 라고 가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도 두 번째 목격자 이 두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번에도 믿지 않네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지 않는 걸까요? 이번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 4세기 초에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역사가 중에 하나인 유세비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글로바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2세기 초에 헤게시포스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글로바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친형제, 즉 예수의 삼촌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촌인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친척인 이 삼촌도 예수님을 제대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진짜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게 예수님의 친척이니까 친척이 이게 너무 사랑해서 환상을 봤나?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은 원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남의 말을 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입니까? 원래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잘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걸까? 친척이 때문에 못 믿는 걸까? 여자의 말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걸까? 왜 못 믿는 걸까?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걸까? 두 번째 목격자의 말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제자들에게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새로 백조가 있습니다. 백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아하게 하얀 백조가 호수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은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백조가 아닌 흑조가 있을까요? 한때 사람들은 흑조가 있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는 다 백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조를 믿기도 싫었어요. 백조는 늘 아름답게 하얗게 빛나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흑조가 있다니 그 얼마나 흉할까 생각하고 믿기도 싫어했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697년 네덜란드의 탐험가 월렘드 플라밍이라는 사람이 호주에 갔는데 서호주 지역에서 흑조를 발견했습니다. 그 지금도 가면은 거기에 흑조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 무리를 지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흑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호주에서 흑조를 발견함으로 수천 년간 생각했던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흑조가 있다니. 그래서 생긴 이론이 무슨 이론이냐면 블랙스완 이론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보는 것이 전부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랙스완 이론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본 것만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는 내가 보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흑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보면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겠다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론적 오만과 이 잘못된 이 어리석음 안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유연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가 보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하는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신앙의 울타리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인식의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활이라는 사건이 나타났다,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어리석게도 첫 번째 목격자의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째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11명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믿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열한 명이 있는 곳에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은 그걸 쉽게 믿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201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류 작가입니다. 그가 마지막 목격자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독일과 소련의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피해를 입은 어린 아이들 101명의 이야기를 거기에다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중에는 고아가 된 친구도 있고 부모를 잃은 친구도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많은 친구들은 어릴 때 유년 시절에 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 유년 시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부모가 죽기도 하고 형제가 죽기도 하는 이러한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전쟁 고아가 돼서 피난과 굶주림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레닌그라드에서는 이 900일 동안 독일이 이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음식이 없으니까 애완 고양이도 잡아먹고 강아지도 잡아먹고 비둘기도 잡아먹고 풀도 먹고 막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 이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들에게는 이 예전에 이 전쟁

여행으로 인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상처가 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을 101명이 쓴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 약 2,700만 명이 희생되는데 목격자의 증언으로 이 이야기를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 증언의 힘이 있습니다. 전쟁은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은 그들의 삶과 경험이 고백되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1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이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특별히 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떤 책이냐.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이 마가가 베드로가 불러준 대로 쓴 성경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이 주님의 어록을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은 목격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힘이 있는 성경이라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보고 들은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직접 이 이야기를 쓰고 여기다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목격자들의 증언의 기록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증인은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세 번째 증인은 누구입니까? 11명의 제자. 여러분도 그러면 이런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넘어야 되는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기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11명의 제자에도 나타나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대로 잘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목격자들이 봤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나 부활을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목격자들의 기록을 믿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 이 증언자들, 이렇게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의심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오늘 성경의 14절 하반절에 믿지 않던 제자들의 영적 태도를 이렇게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한번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믿음 없는 것과 두 번째로는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은 무엇이냐? 불신앙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진실된 증언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잘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불신앙의 태도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었습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차갑고 타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고집스럽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의 주장만, 믿지 않는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는 완고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완고함이 지나치면 완악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부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다른

0: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우리 강남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5-3100번, 745-3100, 진주 강남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령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오후의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고 계시지요? 어린 시절에 그 돋보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돋보기로 이렇게 햇볕에 쫙 쬐면 그러면 마른 종이나 마른 나뭇잎에 불이 붙었던 그런 장난, 그런 놀이 해보셨던 기억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뭐 유리를 갖다 놓으면 불이 안 붙잖아요. 그리고 안경으로도 제가 해봤었거든요. 근데 안경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것이 돋보기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돋보기도 아무렇게나 되면 되지 않고 정확히 그 초점이 딱 맞도록

정도로 거리를 맞춰줘야만 불이 거기서 싹 붙죠. 이야,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초점이 맞으면 그러면 빛이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열을 만들어내고 불이 붙게 되는 거죠. 그 반대로요.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빛이 모이질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는 것,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잖아요. 나의 관심이 여기저기 분산될 수 있어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우린 다 조금 조금 조금씩 그렇게 우리의 관심을 나누어서 관심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를 들면 돈에 관심이 좀 있고 인기를 얻는 것에,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는 것에 내가 관심과 애정을 조금씩 조금씩 분산해서 둔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할 만한 어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직 하나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하죠. 왜냐하면 이왕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데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그래야 뭐가 되죠? 불이 붙든지 뭔가를 태우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초점이 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 봅시다. 그러면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초점이라고 참여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운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초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십시오.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가 354장이죠. 오늘은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런 찬양을 듣다 보면 또 특별히 합창, 중창 이런 찬양을 듣다 보면 야, 참 목소리가 어떻게 저렇게 조화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한 목소리가 탁 튀지도 않고 또 그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잘 받쳐주고 보완해주는 것 같고 그러면 풍성한 화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각자의 걸음을 걷는 것 같아요. 각자 목소리로 자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이야 참 아름답다. 이것이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언제요? 조화가 잘 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은요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 이 결혼 생활이잖아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흡수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각자의 인생을 살던 두 사람, 그 두 인생이 각자의 개성, 그 각자만 갖고 있는 독특한 성품과 그리고 성격들을 지켜가면서도 주님 안에서 조화로워지는 것, 아, 이것이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뭡니까? 화음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서로 내 목소리만 내는 시간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배우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며 아, 다른 목소리, 다른 사람과 섞여야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함께 섞여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지휘해 주시는 아름다운 화음 여러분 한번 만들어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공생. 그 저는 이 공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장면이 그러니까 악어와 악어새의 장면이에요. 악어가 얼마나 무서운 맹수예요. 그런데 그 맹수에게 거리낌 없이 날아가 그래서 그 악어의 필요, 악어가 스스로는 자기 몸에 붙어있는 어떤 벌레나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없으니까 악어 새가 가서 그걸 잡아먹는 거잖아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체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사는 이걸 공존이라고 말하는 거죠. 참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서로 저렇게 잘 도와주네. 자,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부족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채워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게 보이면 보는 사람이 채워주는 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겸손히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게 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런 걸 누가 날 도와줄 때 감사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이유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약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찾아내는데 우린 전문가잖아요. 저 사람의 약점, 저 사람의 연약함. 그런데 그 연약함을 보고 야, 넌 어떻게 이것도 못하냐?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 연약함,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은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채워주는 곳이어야 하는 거죠.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이런 교만을 좀 내려놓고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내 바로 옆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아까 부부의 날 얘기했었잖아요. 부부끼리, 또 가족끼리, 그리고 또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생각나는 누군가와 오늘은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저도 안경을 써서 정말 확 와닿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그 안경에 코 받침이 있어요. 코를 받쳐주는 안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경을 오래 쓰면 안 느껴져요. 그게 코 위에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어떤 충격으로 안경을 쓴 채 뭘 들이받거나 아니면 어떤 충격으로 이게 약간 납작해질 때가 있거나 그러면 이게 조금만 삐뚤어져도 안경 전체가 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흘러내려요. 이 안 흘러내리고 잘 버티고 있는 게 그 코받침 때문인 줄 모르다가도 그게 이상이 생기면 알게 되는 거죠. 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어쩌면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었다,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그게 좀 이상이 생겨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코받침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세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 방송이 송출되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은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작은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크게 봐주신다는 거죠.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도다. 이것이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내 수고를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있기에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서 있고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된 섬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0: 아우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코는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달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배를 멜 때 해안가나 부두에 바짝 대고 닻을 내려 단단히 묶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시선이 세상의 유행이나 염려에 휩쓸려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깨어있음의 자리에 마음의 닻을 깊이 내리고 집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의 조심을 넘어서 온 신경을 집중하여 격렬하게 자신을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나 모습에 관심을 많이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 스스로를 조심하는 것에 집중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격렬하게 자신을 감시해야 합니다. 무엇을 감시해야 합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하다는 헬라어는 아소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소생할 가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삶을 제어할 수 없는 브레이크, 즉 영적 통제력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을 때 쓰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돈을 무절제하게 낭비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질과 시간과 지혜와 재능들을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 취함은 내 이성과 의지, 생각과 주도권을 술이라는 외적 물질의 통째로 내주는 행위입니다. 이성과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술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 내어줘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해야 하는데 술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은 비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생물학적 생존에 관한 것, 이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안위에 관한 것에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매여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메림나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나누다, 분열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다, 생각이 분열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분열되고 찢겨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과거든 현재든 우리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생활의 염려는 가장 심각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둔감성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과 능력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계속하여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헤매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깨어있음의 자리에 마음의 닻을 깊이 내리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낙심은 현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도 결국에는 생활의 염려도 현상만 보고 따르게 합니다. 현상만 보면 엘리야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선이 늘 깨어서 스스로 조심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현상에서 무엇이든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염려를 맡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책임지시는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대비하여 주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권력과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의 자리를 내려놓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성서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743-6408번 지역번호 055.

0: 743국에 6408번 진주 성서 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춘천 우리교회 김원중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주셔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지금까지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세계 선교에 힘쓰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북녘 땅에는 곳곳에 울려 퍼지던 찬송 소리가 뭐든 지은 70여 년을 흘렀습니다. 전 세계 땅 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분단된 북한 땅에는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막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닫힌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향해 위축되고 움츠려진 대한민국 성도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비록 휴전선이 장벽이 막혀 있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북한 땅의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북한이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춘천 우리교회 김원중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4화 빈문서를 태운 부자 강화도에서 최초의 예배가 시작된 후 시간이 흘러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1900년 강화 북부 해안의 작은 마을 홍이마을이라 불리던 곳에 종순일이라는 부자가 있었다. 마을에서 그의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런 그는 예배에 누구보다 일찍 왔고 헌금도 기도도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1: 봐봐 봐봐 종순 아저씨 또 장부 들고 들어오지? 예배하러 와야지 왜 여기까지 장부를 들고 들어와?
2: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빚 독촉하러 오는 거지. 인사하면서 은근슬쩍 빚 갚으라고 사람 쪼인다니까.
1: 참 대단하셔. 그래도 기도는 곧잘 하시대.
2: 그러면 뭐해. 기도 끝나자마자 이자 붙인 돈 받으러 다니는 걸.
1: 에휴 이제 빚 있는 사람들은 교회도 못 나오게 생겼네.
2: 내 말이.
3: 저 어르신 그 우선 이것만 먼저 드릴게요. 부족한 돈은 조금만 더 늦춰주시면 안 될까요?
4: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만 약속이라는 건 우리가 신앙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죠. 그렇죠?
3: 예, 그렇긴 하죠.
4: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더 잘 지켜야죠. 자 장부를 봅시다.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 그럼 밀린 날수만큼 이자를 더 쳐야겠네요. 그렇죠?
3: 네. 최대한 빨리 마련할게요.
0: 종순일의 손에는 성경과 함께 늘 작은 장부가 함께 들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설교 말씀에서 마태복음 18장을 듣게 된다.
5: 그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0: 말씀을 읽을수록 예배당의 모든 시선이 한 군데로 모였다.
2: 딱 종순 아저씨 얘기네.
3: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못된 심보가 아주 똑같아.
4: 뭐야? 왜 다들 날 쳐다봐?
2: 그런데 봐봐. 이 눈 하나 깜짝하네.
3: 절대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걸요?
2: 뭐 따지고 보면 잘못은 아니지.
3: 그래도 너무 돈만 생각하잖아요.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긴 알까요?
0: 성도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귀에도 들린다. 그는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피어오른다.
5: 자, 그럼 폐기도를 우리 종

0: 준일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예? 제가요?
2: 여기저기서 교인들의 쿡쿡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는 더욱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3: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4: 그럼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0: 예, 그러시죠.
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모두 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사이 종순일은 예배당을 빠져나온다. 속상한 마음을 진정시키려 무작정 걸어본다. 그의 걸음에는 뭔가를 떨쳐내고 싶은 초조함이 묻어있다.
5: 이제 와요?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났네. 말씀이 좋았나 봐요.
6: 아, 좋긴 뭐가 좋아? 아,
5: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6: 아, 그 설교 말이야. 이해가 안 가. 아, 당신 얘기해봐. 내가 여기 적힌 이 빚들 다 탕감해줘야 돼 말아야 돼?
5: 왜요? 어? 누가 빚을 못 갚겠대요?
6: 예수님이 내 빚을 대신 다 갚아줬대. 그래서 나한테 빚진 사람들의 빚도 다 탕감해주래. 그게 말이나 되냐고.
5: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그 어떻게 번 돈인데.
6: 그치, 그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냐 이 말이야. 돈이 뭐 나무에서 떨어져? 흙을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놈들이 도둑놈이지. 탕감을 안 해준다고 몰아줬는지 알아? 악한 종이래, 악한 종.
5: 아니, 흥분하지 말고 그 차분히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설교에서 다들 빚을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6: 아니, 그게 아니라 나보고 빚을 탕감해주래. 아,
5: 그러니까 왜요? 이유가 뭐냐고요?
3: 왜냐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5: 예?
3: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까. 내가 치를 수 없는 모든 죄값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었어.
2: 종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만다. 서럽게 우는 그의 모습에 아내도 덩달아 가슴이 아파온다.
3: 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매주 대표 기도도 꼬박꼬박 했고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냈어. 나는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다 된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야. 여보,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야.
5: 아니, 이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래. 여보, 일어나봐요 얼른.
3: 여보, 내가 너무 부끄럽다. 혼자 깨끗한 척 당당하게 말씀했고 기도했던 내가 너무 싫어.
5: 여보, 아니에요. 당신처럼 똑부러지고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3: 하나님은 말이야, 날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 그런데 난 그렇게 받아놓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고 꼿꼿이 버티고 있었어. 아니, 오히려 죽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2: 그날 밤 그의 집은 순일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다는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찔렀고 살갗을 찢었다.

0: 자, 오늘 해지기 전에 종순일댁 사랑방으로 다들 모이세요. 특히 그돈 빌렸던 사람들 전부 다 모이십시오.
1: 아이고, 아주 대놓고 불러 모아서 면박치고 독촉을 하겠다는 이거지.
2: 잠잠하나 싶었는데 올게 왔네요. 그를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변하리라 기대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1: 그게 그때 쌀두말 빌린 거 말이야. 지금 사정이 그래서 그렇지. 진짜 꼭 갚을 거예요. 응? 진짜 나꼭 갚을게. 응?
2: 저도요, 일단 급한 대로 있는 돈다 모아오긴 했는데 좀 부족해요.
3: 사람들을 둘러보던 순일은 마당 위에 쌓아놓은 나무장작 위에 한 무더기의 장부를 올려놓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을 크게 읽는다.
4: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 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2: 이게 뭔 말이야?
1: 아니, 아니 웬일이야? 이게
5: 왜 아니, 이게 종이 대체 뭐 내 잘못된 거야? 진짜.
3: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무장에 불을 붙인다.
4: 이 일에 아무 관련 없는 목사님이 와 계십니다. 목사님,
5: 예.
4: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5: 제가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3: 그날 숫자는 사라지고 사랑만 남았다. 장부는 불탔고 그의 손엔 말씀이 들려 있었다.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사람들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누군가 그를 덥석 안았다. 순일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슴으로 안았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음에도 웃었다. 자신은 이제 부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며 활짝 웃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4화 빈문서를 태운 부자 출연 유춘희, 이은영, 이망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0: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격려 공동체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대에 올랐는데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수술을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의사선생님에게 선생님,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수술을 받는 거라 지금 너무 불안하고 긴장이 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선생님이 그 아저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아유 아저씨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나도 의사되고 오늘 수술이 처음이에요. 때로는 격려한다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만의 금사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오늘은 격려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격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어떻게 하면 격려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함께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여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라입니다. 함께 모였다면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어떻게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격려하라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닮아가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격려자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격려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격려 공동체는 첫 번째 함께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격려 공동체가 되려면 함께 모여야 됩니다. 가정도 그러하고 구역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합니다. 명절이 됐는데 여러분 격지에서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집에 오면 그 자체가 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격려 아닙니까? 그런데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차가 밀린다, 오지 않기로 작정하면 이유야 수백 가지죠. 그런 이유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그 가정은 너무너무 외로워 보이고 쓸쓸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일 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이는 자체가 그 가정 안에, 그 구역 안에, 그 교회 안에 아름다운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격려 공동체예요. 초대교회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점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름답게 세워졌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얼마나 자주 모였는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는데 얼마나 자주 모였다고요? 날마다.

오늘날 직장생활, 뭐 일상생활에 바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교회 모이세요 그러면 아마 이 담임 목사 포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물론 오늘날 시대와는 좀 다르죠.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게 되고 친척을 떠나게 되고 뭐 그런 가운데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초대교회를 따라서 날마다 모입시다. 밤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격려는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여기서 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이는 것을 버린다 이 말입니다. 모이는 것을 포기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최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격려 공동체가 되기 위한 가장 최소의 우리의 몫입니다. 이 몫을 여러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딱 자리매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려요. 우리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가장 우선순위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딱 정해두지 않으면 이 일이 있으면 밀리고 저 일이 있으면 밀리고 이 사람 때문에 밀리고 저 사람 때문에 밀리고 가정에 이런 일 때문에 밀리고 저런 일 때문에 밀리고 계속해서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발짝 떼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야 될 때 병원 가잖아요. 휠체어를 타고라도 병원 가서 약을 타야 될 때 병원 가서 약 한 봉지 타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격려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러하고 구역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한 것이지. 현대교회는 모이는 것을 될 수만 있으면 자꾸 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주위에도 이미 서울 경기 쪽에는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없어진 교회들이 많고요. 지방에 내려오면 지금 우리 주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차은 극동 방송에 지부장으로 부임하신 분이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저를 찾아와서 아니 금요 기도회 시간이 돼서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이니까 금요 기도회 하는 교회를 두 곳을 찾았는데 금요일날 갔는데 안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마산 3일교회 오니까 금요 기도회가 있네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패해버린다? 아 이것은 교회가 그냥 쇠퇴하기로 작정한 거죠.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점점점 쇠퇴해가지 않습니까? 쇠퇴해가는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뭘까요? 모이기를 폐해버리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금요기도회도 없고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인공수 장로님 아드님 아주 실력 있는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오셨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죠. 미국 교회에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꼭 뭐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한국의 목회자를 미국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을 해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새벽기도가 없고 수요 예배가 잘 없답니다. 그러면 미국 교회가 그렇게 하면 점점점 부흥하는 것일까요? 유럽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보에 보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폴란드에 선교사님이 가 있습니다. 아니 유럽에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영국에서 들어와서 미국에서 들어와서
140년 전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복음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모이기를 폐하버리는 유럽, 모이기를 폐해버리는 미국, 오히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유럽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처지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편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점점점 쇠퇴해져가고 추락하고 교회는 점점 문을 닫게 되고 합병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압수가 있는 지금 그 교회들을 유럽이나 미국, 저 뭐 호주나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면 1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도 초라한 모습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격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모이기를 힘써라. 함께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모이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의 원리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하십시오. 구역에서도 그러하시고 우리 마산삼일교회 전체가 그런 격려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라입니다. 그러면 힘써서 시간을 쪼개서 다른 거 포기하고 모였는데 함께 하려고 모였는데 모여서 뭘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그 바쁜 일 다 뒤로 하고 모이라 그래서 열심히 모였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구역이 모이고 전도회가 모여가지고 야 어느 식당 가니까 진짜 맛있더라 뭐 식당 이야기하고 어느 마트에 가니까 몇 프로 세일하는데 야 거기 가봐라 그러고 뱃살 빼는 데는 뭐가 좋더라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였을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뭐한다고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의 제일 앞에 질문이 뭡니까?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는 구역 나누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한마디씩 해줍시다. 그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아 우리 구역 식구, 우리 구역장 보면 구역장님을 보면 어떤 말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은지 구역원들이 돌아가면서 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축 처져 있던 마음에 용기가 생기지. 또 그 다음 사람 위에서 또 다른 구역 식구들이 한마디씩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또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함께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격려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창한 말을 해야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힘겨워하고 시험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그 시험의 의미와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다가 욥의 친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나의 입을 탁 다물고 그 사람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냥 함께 손잡아주고 그 공간 안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격려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다 지역이 나누어져 있고 섬기는 부서가 다 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지역 담당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와 지역 담당 교육자 전사님 그렇게 갑니다. 가서 축하하고. 그런데 장례식이 있을 때는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 장영희 씨가 그가 쓴 책, 살아온 기적, 또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 한 131페이지쯤 보면 괜찮아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대문 근처의 작은 한옥에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골골골골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밖에서 뛰어노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냥 방 안에 이렇게 그냥 좀 속된 말로 처박혀서 책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꼴을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야 밖에 나가서 몸이 안 좋아서 놀기가 힘들면 네 친구들 노는 거라도 좀 구경이라도 하라고 이 딸을 대문 앞에 방석을 깔아놓고 거기에 그냥 강제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 골목에 노는 친구들 노는 거라도 좀 보라고.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이 장영희 씨는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그 대문 밖에 엄마가 깔아놓은 방석에 앉아서 친구들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친구들이 순수했던지 고무줄 놀이,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이 공기놀이는 앉아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끼워주더래요. 그리고 뭐 술래잡기, 고무줄 놀이 이런 거 할 때는 야, 영희 너는 심판하라고. 심판으로라도 끼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영희 씨는 어릴 때 왕따가 된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하루는 반이, 이 장영희 씨의 반이 좀 빨리 맞춰가지고 혼자 또 그날도 대문 앞 엄마가 깔아놓은 방석에 앉아서 이제 친구들 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엿장수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엿사세요, 엿사세요 하면서 한참을 지나가다가 리어커를 거기에 두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석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장영희,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 소녀죠. 그 소녀를 미소를 지으면서 씩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괜찮아.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장영희 씨가 그때는 속으로 아니 뭐가 괜찮다는 거지? 뭐 공짜로 엿을 얻어먹어도 괜찮다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목발을 짓고 평생 살아가도 괜찮다는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영희 씨가 이 사람의 한마디를 듣고는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정했을까요? 그래, 이 세상은 그래도 그런대로 살아갈 만한 세상이야.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 그리고 선의와 사랑이 그래도 곳곳에 있잖아. 그리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을 주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서 세상을 한번 신뢰하고 살아보기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쓰여진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아름다운 책을 쓰게 됐다고. 그 말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결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너는 외롭지 않다는 이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이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아. 이 격려의 한마디가 광야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내 마음의 풍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격려 공동체는 첫 번째 함께 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닮아가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나로 인해서 그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풍금

0: 기쁨을 선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7-3131번 마산 3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Chef Edward Day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을 하겠는데요.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자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했거나 예배가 중단됐던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잠시 뒤에 한 가정을 초대해서 그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색다른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1: 예배자입니다.
0: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되셨습니다.

0: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요 오늘 라디오 예배는 특별히 찬양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 전체를 저희 스튜디오 안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정자례 집사님 아마 우리 이제 극동방송 잘 들으시는 분들은 이 정자례 집사님 찬양을 제가 이제 새끼라에서 많이 틀어가지고 네. 아실 거예요. 이름이 참 멋지잖아요. 잘해. 뭘 잘해. 뭐든지 막 잘해. 제가 직접 보니까 네. 뭐든지 잘하더라고.
1: 아이고 부담스럽네요 지금.
0: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새끼라에서 많이 틀었는데 잘 네. 보고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0: 자, 이 정자래 주화같이 길 가는 거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정자래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본명이시죠? 정자래.
1: 아, 맞아요. 본명입니다. 예. 어디 본명. 가면 예. 이제 제 이름이 그냥 활동명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을 드리죠.
0: 그러니까
1: 실명입니다.
0: 그러니까
1: 말씀 드리면 제가 예. 깜짝 놀라고 저희 신랑 이름 얘기하면 더 깜짝 놀라고.
0: 그러니까. 네, 우리 찬양 가수들이 이렇게 네. 좀 이렇게 바꿔서 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본명이냐 이런 네, 질문 맞아요. 많이 하실 것
1: 맞아요,
0: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0: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뭐든지 이렇게 좀 잘하셨습니까?
1: 아니, 울기를 잘했던 것 같은데.
0: 아, 그래가지고 정자래.
1: 울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0: 우리 남편분 본인이 한번 좀 성함 좀 소개해 주십시오.
2: 네. 네, 안녕하세요. 안식년입니다.
0: 죄송합니다. 제가 네. 웃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제 성함이 네. 안식년.
2: 네, 네.
0: 집사님이시죠?
2: 네, 맞습니다.
0: 안식년 집사님. 혹시 부모님이 목사님이신가요?
2: 아, 그렇지는 않고요.
0: 예, 예.
2: 할아버님께서.
0: 아, 할아버님께서.
2: 네,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예, 예. 믿음이 있으셔.
0: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안식년.
2: 네, 네.
0: 아니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네. 목사님이셔서 목회하시다가 안식년 때 혹시 태어나셨나 해가지고
1: 아니, 그러니까 예. 안식년 씨랑 저랑 중학교 동창이에요.
0: 아~
1: 중학교 동창인데
0: 예.
1: 안식년이라는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0: 예,
1: 제가
0: 예.
1: 엄마 아빠한테 우리 반에 예. 안식년이라는 이름이 있다 했더니 아, 예. 저희 엄마 아빠가 정색을 하시면서
0: 예, 예.
1: 걔랑 놀지 말아라. 내가 왜 이랬더니 예. 이제 이단 이단의
0: 아,
1: 그런
0: 아,
1: 자식 같다.
0: 아,
1: 그래서 제가 네. 너무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 예, 어떻게 한 반에서 말을 안 하고 지내나.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그럼 확인을 해야 되냐 했더니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0: 네.
1: 알 수 있대요.
0: 오.
1: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최초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0: 진짜.
1: 자고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동네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0: 아, 동네 교회.
1: 그래서 다 놀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아. 중학교 동창인데
1: 네.
0: 결혼까지 했군요.
1: 네,
0: 친구였잖아요.
1: 친구였죠.
0: 친구였는데 결혼까지.
1: 네.
0: 와
1: 네.
0: 그때부터 좋아했구나. 중학교 때부터
1: 저한테 조금 쪽지 보내고 그랬어요.
0: 그랬구나. 자 우리 가운데서 지금 막 웃고 있는 우리 아들 딸. 자 우리 아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3: 안녕하세요, 안시엘입니다.
0: 안시엘.
1: 네.
0: 어, 또 L 들어갔네. L.
1: 네.
0: 어,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또.
1: 맞습니다.
0: 아, 또 네네. 시엘이
1: 네.
0: 너무 반가워요.
3: 네.
0: 믿음직스럽고 아빠를 상당히 닮았네요.
1: 어, 예. 갈수록.
0: 갈수록.
1: 네네네.
0: 지금 몇 학년?
3: 6학년.
0: 6학년. 어, 혹시 사춘기?
1: 아직은.
0: 아직은. 아직은.
1: 아직은.
0: 아직은.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 보니까.
1: 그렇죠.
0: 어, 아닌 것 같아요.
1: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 사춘기 네. 이런 데 데려오기 쉽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자, 우리 옆에 막둥이 본인 소개.
4: 안녕하세요. 안시아입니다.
0: 와. 자, 다 소개했어요. 박수.
1: 박수.
0: 자, 우리 시아. 우리 막둥이 딸. 시아까지. 아, 우리 네 명. 든든합니다, 우리.
1: 네.
0: 우리 새끼라에서 이렇게 가족 전체가 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가지고 보니까 오늘이 또 부부의 날,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는
0: 예.
1: 사실 오늘이 부부의 날인지 모르고
0: 네.
1: 이제 스케줄상 아, 이 날이 좋습니다라고
0: 예.
1: 했는데
0: 네.
1: 마침 부부의 날이었고요.
0: 예.
1: 그리고 섭외 요청에 사실 우리 신랑이 없었잖아요.
0: 예.
1: 근데
0: 예.
1: 이제
0: 같이 하자.
1: 가정에 예, 가정에 어. 기둥이 와야 된다 해서 지금 반차 쓰고 왔습니다.
0: 올 반차 쓰고
1: 예,
0: 반차 아이들은 좋대.
1: 좋대.

0: 정말 삶을 내어 드리 왔어요.
1: 애들은 좋아하네 지금. 애들
0: 많이 좋아하더라고.
1: 어, 방송 방송이어서 지금 조퇴했어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전국 생방송으로 가정의 달 우리 가정 전체 찬양사회자 정자래 집사님 가정이 왔습니다. 남편 성함은 안식년. 예, 안식년이시고요. 우리 안시엘, 안시하 아들 딸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도 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우리 아이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 신청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요.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와 신청곡 받는 은혜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이쪽으로 아니면 앱 메시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 네.
1: 오늘 첫 곡은 네. 어떤 곡으로 할까요? 첫 곡.
0: 아, 첫 곡은요.
1: 예.
0: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1: 아, 아, 봐라. 네. 봐라 우리 즐거운 우리 집. 뭔가 이런 예.
0: 네.
1: 어, 이 곡이 보니까 우리 시아랑 시엘이는 이 찬송 알았어요? 응?
2: 처음에는 몰랐는데.
1: 처음에 몰랐죠.
2: 네.
1: 이게 사찰의 봄바람과 같은 이런
0: 네.
1: 가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인데
0: 네.
1: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모르더라고요.
0: 아, 이 찬양이 예, 예. 그래서 예. 사실 이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됐다고 한 날부터
1: 네네.
0: 저희 가정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1: 오,
0: 네, 그래서 네네. 꼭 이제 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1: 네네.
0: 그래서 가정 예배 때 네. 오늘 부를 찬양을
1: 네.
0: 계속 불렀어요.
1: 계속
0: 네, 거의 부흥하려고 왔습니다. 네.
1: 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0: 네.
1: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런 거죠. 우리 시아는 영원히 영광에 사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기쁜 곳?
2: 네.
1: 어디예요?
2: 천국이요.
1: 와 딩동댕 아. 야 잘하는구나 역시. 자 우리 오 연예인 가족 우와 그렇죠 우리 기독교계 연예인 우리 정자리 집사님 가정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안식년 선생님 가족 화기애라고 3113번님
0: 네.
1: 아시는 분이실까? 예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어, 맞습니다. 우리 정자리 집사님이 전북극동방송 또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이시잖아요. 또 와, 네. 3387번님이 또 물어보시길래
0: 네.
1: 자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의 달 5월 또 부부의 날 생각하시면서 이
0: 네.
1: 시간에 우리가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라디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0: 네.
1: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정자래 안식년 집사님 가정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짝짝짝 뭐 이렇게 아이들 찬양 소리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고요. 오늘은 저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고 또 이런 문자도 있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네요. 라이브 짝짝짝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남편이랑 비가 온 후에 밭에 와서 극동방송 크게 틀어놓고 풀 뽑으면서 듣고 있어요. 야채가 많이 자랐네요. 주위에서 찬양 소리 듣고 다가오고 있네요. 라고 이렇게 와, 막 부러워서 남겨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방송 출연해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지금 진짜 저도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고 너무 보기 좋아요. 내 미래 아들아, 너의 이름은 오늘 정했다. 안식년. 진짠가요? 우리 5026번님, 네.
1: 그래서 조금 저희 아주버님 성함은 예. 안식일이세요.
0: 안식일,
1: 네,
0: 안식년.
1: 그렇습니다.
0: 작정을
1: 예.
0: 하셨구나.
1: 예, 부모님께서. 작정하시고.
0: 예. 네. 아, 반갑습니다. 보기에 좋은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고 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이 곡을 애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예. 네. 우리 안식년 집사님 아시나요? 주의 발자취. 자, 저랑 동명 2인분이 들어오셨네요. 누굴까요? 누가 동명 2인분? 쉽지 않은데 이름들이 다 지금 쉽지 않은 이름인데.
1: 네.
0: 화목한 가정에 듣고만 있어도 흐뭇해집니다. 이렇게 또 충남 부여. 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1: 네.
0: 또 우리 또 우리 정자리 집사님이 또 녹음하신 음원도 있는데 이 곡 이따가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7797번님도 정자리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게 참 좋아요. 우리 가족들도 모두가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3042번님 우리 3042번님은 우리 시엘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2: 안녕하세요. 새끼라를 즐겨 듣는 청주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신청합니다.
0: 그렇죠. 이 가정 또 찬송하면은 이거 빠뜨릴 수가 없죠.
1: 네.
0: 자,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1: 네.
0: 우리 안식년 집사님.
3: 네.
0: 오늘 방송 처음이시죠?
3: 네.
0: 정자리 집사님은 이제 방송도 몇 번 네. 해보셨고.
1: 네네.
0: 저랑 지난번에 우리 전도대회 사회도 같이 한번 옛날에 한번 봤었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좀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데 오늘 우리 안식년 집사님은 좀 긴장되시겠어요? 예.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3: 예. 네. 예, 너무 긴장된 상황.
1: 아, 이제 좀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아, 예. 제가 이제 예.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0: 예.
1: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 있어요.
1: 예, 그렇죠.
0: 아니, 처음인데.
1: 그렇죠.
0: 처음인데 당연하죠.
3: 아, 예. 원래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예. 게 없었는데
0: 네.
3: 그 최근에 그 와이프 이제 동생
0: 예.
3: 결혼하면서
0: 예.
3: 그

0: 축가라는 거를 맨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냥 노래 부르면 되지 이랬는데
1: 나가니까 막 떨리죠.
0: 나갔는데 진짜 오. 가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1: 원래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2: 네네네.
1: 저도 이 마이크 앞에 이 방송은 이제 많이 했지만 네. 어디 가서 만약에 노래 부른다? 네. 와 너무 떨려요. 처음 해보는 건 다 떨립니다. 예.
2: 맞아요.
1: 근데 네. 우리가 아까 방송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 가정과 저와 또 우리 지금 어디선가 듣고 계시는 우리 누군가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한다.
2: 네.
1: 특별히 가정과 함께 찬양한다. 하나님 올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2: 네.
1: 네 하나님은 그고 힘 있고 능 있어. 5076번님 신청했는데 시 알아요 이거?
3: 네.
1: 오 이거 아는구나. 알겠어요. 자 네, 여러분 신청곡들 보내고 계십니다. 일단은 3042번님이 신청한 곡 정말 여러분 가정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가지고 찬양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내 그 우리 시아, 그렇죠?
1: 네.
0: 시아는 몇 학년이에요?
1: 저 4학년이요.
0: 4학년? 와, 너무 귀여워요, 시아. 시아 오늘 이렇게 생방송 출연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준비했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오기 전에?
1: 조금 떨렸어요.
0: 떨렸어요?
1: 네.
0: 지금은요?
1: 지금은 괜찮아요.
0: 괜찮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밝고 되게

0: 재밌어하는 얼굴인데 신기하고 재밌죠.
1: 네.
0: 시아 혹시 친구들도 혹시 이 방송 듣는 친구 있어요 지금?
1: 없는 거
0: 없어요.
1: 같아요.
0: 없어요. 얘기 못 하고 왔어요. 지금 다 학교에서 지금 다 있겠구나. 오늘 조퇴하고 와가지고 조퇴하고 와서 더 신나죠?
1: 네.
0: 자, 전국 생방송으로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7797번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게 해준 첫 찬양이 정자레님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래요. 지금은 우리 아들들이 성장해서 기타 치고 찬양한대요.
2: 어머나.
0: 이야.
2: 너무 감사하네요.
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네. 이 음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정자레 집사님의 버전이 네.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좀 신나고 밝고 네. 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다른 가수보다 이게 저 좀 많이 틀었거든요. 네. 7797번님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셨나 봐요.
2: 감사합니다.
0: 마음을 열게 해줬다. 와.
2: 너무 감사하네요.
0: 그러네요.
2: 네.
0: 자. 이 시간에 그러면요 우리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2: 네.
0: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2: 네.
0: 그러니까 그 목소리도 그렇고 분위기가
2: 네.
0: 참 우리 부를 때 참
2: 예.
0: 그렇게 느껴졌는데
2: 네.
0: 이번에는 아이들과 우리 안식년 집사님과 함께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도 계시는 곳에서 우리 밝게 신나게 주와 네.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죠.

0: 와, 참 이렇게 다 같이 부르니까요. 네. 신나고 네. 저도 진짜 기분이 좋네요.
1: 아, 너무 좋네요.
0: 자, 우리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6학년 딸이 있는데요. 지금 사춘기가 와서 종종 서로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요. 네. 같이 나온 6학년 아드님 해맑게 잘 웃고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다고 너무 부럽다고 0517번님 사실 저도 부러워요. 저도 지금 사춘기 딸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 시아 시엘 정말 밝고 예 너무 좋네요. 또 의젓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신청곡들 지금 주고 계시는데 지금 신청곡 가운데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0: 오늘 딱 보니까 딱 이 분위기에 맞게 신청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1: 네.
0: 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CL 시아 알아요? 예?
2: 네.
0: 잘 됐다. 자, 그러면 악보를 찾아가지고.
1: 네.
0: 참 이 곡은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불렀던 곡인데.
1: 네.
0: 지금도 우리 주일 학교에서 많이 부르나 봐요.
1: 이 찬양이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가사도 그냥 막 이렇게 발랄하게만 불러서 그냥 아, 좋은 찬양이다라고 했는데. 네. 정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0: 네.
1: 얼마나 큰 죄인지를.
0: 그러니까.
1: 제가 예, 살면 느끼면서. 네.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사랑한다 딱 하는 게 전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0: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네. 말씀도 들어가 있는.
1: 그렇죠. 예.
0: 네. 우리 시아도 알고 있죠?
2: 네.
0: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예전에 참 많이 불렀었는데.
1: 맞아요.
0: 지금도 불려지는 찬양. 저는 3시 퇴근이라 항상 듣고 있는데 오늘 부부의 날이기도 하지만 31년차 결혼기념일이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와,
0: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0: 부부의 날에 또 우리 0496번님 또 결혼기념일을 맞으셨네요. 기술센터에 미생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서 볼륨 크게 틀어놓고 계신다고. 자, 이렇게 또 너무너무 부럽다라는. 싹튼에 나왔네요.
1: 싹튼.
0: 자, 일단은 우리가
1: 네네네.
0: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모아서 예. 주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막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는데 4학년이면은 6살. 5살. 아니 깜빡했다. 헷갈렸다. 10살. 맞죠? 한국 나이로 10살 아닌가? 9살인가?
1: 네. 아니 10살.
0: 10살 맞죠? 오. 야. 시엘이 실제로 봤는데 너무 예쁘고 귀엽다는 분이 계세요. 8845번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2: 네네.
0: 야. 오늘 5살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신랑 신부 결혼식 놀이를 했대요. 가정이 예배 드리는 것과 연관해서 결혼해서 신랑이랑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고. 와, 지금부터 진짜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시네요.
2: 그러네요. 네.
0: 전남 광양에서 하나님 주신 가정 축하드려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0: 집사님의 가족의 찬양을 들으면서 네. 저희 가정도 가정예배 드리는 꿈을 갖게 됐대요.
2: 진짜요?
0: 3186번님이 어린 친구들의 찬송가 부르는 모습이 네. 참 예뻐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와.
2: 저희가 가정예배 때요. 예. 이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누고요.
0: 네.
2: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기도 제목을 때다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요.
0: 예, 예.
2: 그때 저희가 했던 기도 중에 응답 받았어요. 지금
0: 진짜요?
2: 이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이걸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0: 네.
2: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었는데
0: 네네.
2: 아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이야,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방송 출연하게 하셨나봐요.
2: 너무 감사하네요.
0: 야,
2: 네.
0: 그러면 가정 예배를 거의 네. 매주 드리세요?
2: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드리려고 하죠.
0: 네.
2: 여건이 혹시나 안 되고 하면 못하기도 하는데
0: 네.
2: 매일 정말 드리려고
0: 와.
2: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0: 처음에는 얘네들 막 장난을 하더라고요. 가정이 하니까. 네, 네. 그런데 점점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깊이가 깊어지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요. 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충들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1: 시야도 고충이 있구나.
0: 예, 있어요.
1: 시야도 네, 말씀도 이가, 나누고.
0: 예, 최근에 흔들려가지고 아프다고.
1: 와, 아, 예. 기도 제목도 있고.
0: 네.
1: 말씀도 나누고.
0: 네네네.
1: 최근에 우리 그러면 시엘이는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2: 네? 저는 기도 제목이
1: 최근에 그
2: 최근에 좀
1: 생각나는 거.
2: 한 달 전쯤인가 그때 좀 아팠어가지고. 이제 좀 건강하게
1: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는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구나. 시아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3: 저는 이빨이 좀 흔들렸었는데 뺄 때 안 아프게 해달라고.
1: 진짜 와 그렇구나. 아 근데 진짜 저는 순수한 기도가 좋아요.
0: 아 그럼요.
1: 예전에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네. 그냥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어... 네. 그게 하나님과 가까운 거잖아요.
0: 그렇죠.
1: 가까운 거.
0: 네.
1: 하나님 저 공책 잃어버렸는데 어... 공책 찾게 해주세요.
0: 아, 어 저도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1: 그 일주일 뒤에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 중학교 때 아... 1학년 때인가.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없었는데
0: 네.
1: 그냥 맨날 다니는 곳에 갑자기 일주일 뒤에 거기 딱 있는 거예요.
0: 어머나.
1: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다 딱 놓아주셨구나.
0: 아...
1: 공책 찾게 해주세요. 모여주세요. 모여주세요.
0: 네.
1: 이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네. 와 시아 최고예요. 최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4445번님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신청곡 가운데 하나가
0: 네네.
1: 이 아주머니의 날이라는 아~ 곡이에요. 시엘이 시아 이거 알아요?
3: 네.
1: 아주머니의 날? 어. 이게 우리 예전의 축복송.
0: 네.
1: 축복송인데 오,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군요.
0: 아이들이 지금 현재 네. 전부 극동화서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있어요.
1: 네네.
0: 근데 거기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1: 그렇구나.
0: 네네네.
1: 저는 이 가사도 너무 좋아요.
0: 네.
1: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우리 시아를 향한 시애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했다고 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이 찬양 너무 가사도 좋은데요.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옛날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옆에 혹시 주위에 가족이 있다면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 지금 잠깐 멀어져 있는 분 계시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꼭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죠.

0: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3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우리 찬양사역자 정자래 집사님 가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정말 잊지 않을 이름입니다. 안식년 집사님. 네. 안식년 집사님 되게 긴장 가운데 지금 오늘 출연을 첫 출연하셨는데 네. 역사상 생애 첫 생방송. 네. 어떠세요 지금 마음이?
1: 저도 오늘 지금 회사를 조퇴하고 와서 네. 예, 너무 좋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좀 긴장감이 이제 좀 이렇게 좀 괜찮아지셨어요?
1: 아직은
0: 긴장감 가운데. 네. 그래도 그 긴장감이 나쁜 긴장감이라기보다 네. 좋지 않나요?
1: 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0: 시아하고 시에리하고 네. 이렇게 방송에서 네. 같이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마 우리 아내가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휘도 하고 네. 또 찬양사역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또 단원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1: 계속 이렇게 와이프나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복인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저희 솔직히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으면은 그런 찬양들을 많이 안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자리에 이렇게 계속 감으로써 계속 더 찬양할 수 있어서
0: 네.
1: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0: 우리 남편분이 딱 묵묵하게 뒤에서 잘 받쳐주고 네. 밀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
2: 그래서 너무 예. 너무 고맙고요.
0: 네네.
2: 사실은요, 제가 예. 이제 약간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예. 이렇게 생활적으로 이렇게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고정적 이런 게 아니니까.
0: 네네.
2: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네. 많이 생각을 하다가 신랑한테 여보 이제 내가 다른 게 돈을 버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정말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0: 네.
2: 그때 신랑이 네. 하는 말이 여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0: 예.
2: 돈은 자기가 벌 테니까 여보는 찬양하는데 힘써는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0: 그렇구나.
2: 그래서 예. 다시 마음을 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찬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아껴주시면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0: 참 마음속으로 많이 고마우셨을 것
2: 같아요. 많이 고맙습니다.
0: 사실 우리 극동방송이 어린이 합창단에 이런 행사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우리 지휘를 하시면서 또 두 아이까지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옆에서 이렇게 묵묵히 기도해 주시면서 또 잘 도와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식년 집사님.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청곡 가운데서 정말 이 곡 시아하고 시에리가 다행히 안 해요. 이거를 싹트네 싹터요 우리의 사랑이 와 밀려오는 파도처럼 이게 진짜 옛날 곡이거든.
2: 야.
0: 율동도 이렇게 막 이렇게 올챙이 나오듯이 이렇게 이런 율동이 있어요.
2: 해도 되겠다.
0: 옛날 율동이 있었는데 네, 네. 시아 알아요? 이 율동? 잘 모르죠?
3: 네.
0: 곡은 알고. 자, 여러분 우리 예전의 그 추억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싹트네. 싹하지 못했던 분들 네. 이쪽으로 오세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옛날에 불렀지만은 지금 잠깐 떠나 있는

0: 아멘.
1: 아멘.
0: 이게 악보가 옛날 거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1: 네.
0: 살짝 헷갈렸죠.
1: 네.
0: 예.
1: 네.
0: 싹티네 싹티네 내 원래 내 마음의 사랑인데. 예.
1: 네.
0: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 든든한 남편이네요. 멋지네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부러워요. 남편이 아직 마음이 안 열려서 아이들하고만 드리고 있는데 정말 부럽고 저희 가정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가정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부럽다는 분들 참 많으시네요. 자 아까 어떤 분이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결심하셨는데 뭐 오늘 계기로 그런 가정이 많이 탄생됐으면 좋겠고
1: 아멘.
0: 가족 중에 나만 안 믿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 혹시 있으면 내가 돌아가야지 이런 분도 꼭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고3 때부터 금요일날 일찍 끝나서 하교할 때 새끼라 들었는데 벌써 24살이라고 와 지금은 교회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담임 맡고 있대요.
1: 와.
0: 새끼라가 딱 5년 됐거든요.
1: 아,
0: 처음부터 들으셨구나 이분.
1: 그러시네요.
0: 고3 때 새끼라를 처음 듣기가 쉽지 않은데
1: 그러니까요.
0: 와 7047번님 감사합니다. 율동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네. 분이시고
1: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0: 자 우리 보니까 확실히 우리 시아보다 네. 시엘이가 딱 의젓하네요.
1: 아...
0: 시엘이 오늘 이렇게 생방송 우리가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거의 이제 끝날 때 됐어. 진짜 빨리 되죠.
2: 네.
0: 시엘이 오늘 느낌 어때요? 오늘 느낌?
2: 너무 떨렸어요.
0: 아 진짜? 아 진짜 떨렸어요. 그랬구나. 우리 시아는
3: 좀 떨렸는데 이제는 좋아요.
0: 좋아. 내가 볼 때 지금 시아가 가장 신난 것 같아요.
1: 아,
0: 시아는 방송 네네. 체질인가 봐.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찬양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맑아진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오늘 우리 정자례 집사님 이렇게 가족과 함께
1: 네.
0: 방송은 처음이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방송은 많이 해봤지만
1: 네네네.
0: 이렇게 찬양 부르니까 어떠세요?
1: 아 저는 사실 오히려 이게 다 같이 오니까 제가 조금 떨리더라.
0: 그렇죠.
1: 혼자 할 때는
0: 그렇죠.
1: 와, 이러는데요.
0: 네, 내 남편 잘할까.
1: 아.
0: 내 아들 잘할까. 뭐 이러면서
1: 어저께도 연습했거든요. 저랑 들리는 네. 부분을. 근데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찬양하고
0: 그래요.
1: 방송을 하니까
0: 네네.
1: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0: 네네.
1: 왔습니다.
0: 네,
1: 예, 예, 예.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1: 네.
0: 자, 이 시간에 지금 제가 이제 예수 사랑하심은 찾았다가
1: 네.
0: 이 신청곡이
1: 네.
0: 이 곡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1: 네네네.
0: 이 야곱의 축복
1: 아.
0: 이 찬양으로 제가 지금 바꿨습니다.
1: 네.
0: 아. 이 찬양도 우리 알죠? 시아 시엘이?
3: 네.
0: 참 우리 시아 시엘이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서 가정 예배 드리고

0: 기도 제목도 내고 말씀도 이렇게 나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정말 찬양으로 찬양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주는 우리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남편 한 말씀 예.
1: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 가정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정의 달 5월 맞아서 또 부부의 날 맞아서 우리 찬양 사역자 정자례 집사님 가정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가장 신청곡 중에서 이 곡이 가장 많았는데요.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제가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

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라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엔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대사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사람은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오감 중에서 후각이 가장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옷에서 냄새가 나더라도 하루 종일 입고 다니면 자기 옷에서 나는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성들을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옷을 입고 티를 입고 이제 머리를 감을 때 이제 한겨울에 벗고 머리 감으면 춥잖아요. 그래서 티를 입고 머리를 감을 때 이 티에 젖지 않게 하려고 다 머리 윗부분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다 머리를 감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었을 적 저 같은 사람. 문제는 뭐냐? 남성들 몸에서 이 호르몬 피지가 가장 많이 분비되는 곳이 이 뒤통수 아랫부분과 이 귓볼 뒷부분입니다. 이 사춘기 때부터 엄청나게 거기서 피지가 분비되지만 또 이 부분이 사각지대인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머리 감을 때도 거의 여기를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샤워할 때도 딱 몸만 씻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며칠, 몇 달을 물 한 번 안 댈 때가 있습니다. 예. 남자 냄새 엄청 나는데 또 자기 코에서는 그 냄새가 안 나. 예. 제가 그랬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 몰랐어요. 군대를 갔더니 너 일로 와. 너 씻을 줄 몰라? 남자는 말이야 이 밑에 여기를 잘 씻어야 돼. 그때 알았어요. 지금은 냄새가 안 납니다. 네. 그렇다면 내 몸에서는 어떠한 냄새가 날까?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옷을 벗고 샤워를 한 이후에 샤워를 하자마자 바로 하루 종일 내가 입었던 그 옷의 냄새를 탁 맡아보면 거기서 나는 냄새가 바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늘 대사들입니다. 이 대사가 업무를 진행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장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가 국빈의 자리에 추리닝을 입고 간다면 세계 뉴스에 나올 망신적이 이 국제적 망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는 반드시 나라의 품격에 맞는 이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늘을 대표하는 대사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자들이라면 그 품격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영적 누더기 옷을 벗어던지고 하늘을 대표하는 하늘 대사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 대사의 품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볼 것은 영적으로 냄새나는 더러운 옷은 어떤 옷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냄새나는 더러운 옷은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먼저 이 냄새나는 낡은 옷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데요. 17절, 이 17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상태를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 옷에는 영적인 세 가지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허망함의 냄새입니다. 여기서 이 허망함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의 그 헛됨과 똑같은 단어예요. 목적도 없고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상태를 뜻합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다 가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 헛되다, 다 헛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과 무관하게 텅 비어있는 공허함으로 살아간다면 이 허망함이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도 이 허망함의 마음의 허망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완악함의 냄새인데요.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굳어지다라는 포로시스는 당시 의학 용어로 쓰이던 말입니다.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제대로 그것을 맞추지 않고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 이 포로시스 그런 의미예요. 즉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거기 어떠한 말씀도 성령의 감동도 그 마음을 뚫어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감각 마비의 냄새인데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 이것도 의학 용어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마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이렇게 하시는 분 중에 이 박위라는 청년, 결혼하셨고 그랬는데, 예. 굉장히 큰 사고로 인해서 척추가 다쳐가지고 하반신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뜻하는 이런 걸. 나병 환자가 손가락이 없어져도 감각이 없는 것. 마음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감각 마비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고 남에게 큰 고통을 줘도 미안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이런 냄새나는 육신이라는 옷을 입은 채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냄새를 나의 힘으로 절대 벗어 던질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다. 왜? 내가 이 냄새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런 냄새나는 옷들을 다 벗어 던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런 냄새나는 옛 옷을 벗어 던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번째 볼 것은 이 옛 옷을 벗어 던지기 힘든 이유. 이 냄새나는 옛 옷을 어떻게 벗어 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을까? 예수를 믿었다고 금방 이 옛 옷이 벗겨질까? 우리가 오늘 각자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바울은 20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참으로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 그리스도를 배우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보통 뭐 말씀을 배우다, 뭐 성경을 배운다, 뭐 그렇게 표현하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바울은 왜 이런 독특한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서 이 배운다는 헬라어 만다노는 공부를 하듯이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습득을 해서 스승님을 그렇게 뒷공무원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처럼 동화되는 것, 그 사람 발걸음, 말투까지 다 따라하는 것, 그걸 뜻하는 것. 그래서 뭐 예전에는 조용기 목사님 밑에도 배운 사람은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설교하고 예. 옛날에 막 하스대반 선교사님 찬양 그 유명하신 분은 뭐 할렐루야 다 그렇게 찬양 인도하고 다 그랬어요. 예. 이게 만다노예요, 만다노. 이 만다노에서 파생된 말이 마세테스, 즉 제자입니다, 제자. 즉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 함은

스승님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그 스승님의 모든 말투, 행동,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흡수하는 것을 뜻하는 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21절을 잘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이게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아니 바울이 보니까 너희가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함께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웠다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무슨 예수님에게 이런 걸 배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예수님에게 직접 배워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합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게 직통계시를 뜻하나? 직통계시? 뭐 사람 필요 없고 예수님께 직접 다 배워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직통계시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요즘 뭐 지리산에 지리산 자락에 예수가 한 10명 있다는데 직통계시 주장하면 지리산 11번째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사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다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바울의 입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배웠지만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영적 원리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되지만 그 전달된 메시지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게 되는 이런 영적 원리를 뜻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메신저, 즉 이 전달자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배움의 주체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게 있어요. 이 메신저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데 뭐 이런저런 문제로 메신저가 문제가 있든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가 있든 어쨌든 이 메신저가 전달자가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이 점점 막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교권의 문제잖아요. 교권의 문제. 교권이 뭐 완전히 무너졌다. 뭐 여러분 뭐 다 아시죠. 뭐 이런저런. 그래서 뭐 선생님들 뭐 어떤 아이 팔 한번 잡았는데 멍들어가지고 500만 원 뭐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좀 했더니 뭐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했더니 이렇게 되고 선생님들이 이제는 뭐 수학여행도 안 간다 뭐 학습 체육도 안 간다 아무것도 안 한다 요즘 뭐 초등학교는 뭐 체육대회도 안 한다 체육대회를 하면 뭐 무승부 가벼워하면 무승부 상장도 주면 안 돼 안 받은 사람 열받아 저기 상대적 박탈감 막 그래가지고 다 무승부 교권의 문제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윗사람에 대한 공경과 존경심이 완전히 박살나 버린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면서 그들이 말한 이 전문 용어를 사용해 보자면 부정 편향 문화와 캔슬 컬처, 캔슬 문화가 이 기저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즉, 부정 편향. 사람의 허물과 단점만을 아주 현미경 보듯이 집요하게 찾아내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캔슬 컬처. 지워버리는 문화. 저 사람 문제 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아주 그냥 매장해버리는 거예요. 뭐 연예인들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관계도 저 사람 문제 있다 그러면 뭐 완전 매장해 버리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도 요즘은 폭력으로 왕따 안 시킵니다. 이 DM 왕따라고 해가지고 이 DM의 초청에서는 걔를 완전 투명인가 취급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회적 문화가 그 기저에 아주 우리나라에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이들이 배워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배우고 습득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재판관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나이에 더 먼저 뭘 배우냐면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움이 필요할 나이에 배움이 박탈돼버린 아주 슬픈 문화예요. 부정

편향 문화고 캔슬 문화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스승이 좀 허물이 있어도 그래도 배울 점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배우고 본받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무언가 배우기에 앞서 다 SNS로 배우고 미디어에서 배우고 무언가 존경해야 될 사람 없어요. 리스크가 너무 커. SNS에서 배우고 AI한테 배우고 친구한테 배우고 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올바르게 배울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법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금만 뭐 문제 있다면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올려버립니다. 존경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비판의 끝은 바로 부모가 됩니다. 비판이 남만 비판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 비판의 끝은 부모예요. 사법 통계에 따르면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거의 상당수가 존속폭력으로 이어진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즉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존경을 배우지 못하고 존중을 배우지 못하고 남 비난하고 남이 문제다 그런 것만 배운 아이들의 그 끝은 결국 그 대상은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인생을 던져 키워줘봤자 이 비판만 배운 아이들은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결국 부모도 배울 것 하나 없는 단점 투성이 정죄의 대상이에요. 100을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정죄의 대상이에요. 존경을 못 배웠으니까 당연히 부모도 존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본받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배워야 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 시간에 세상 모두를 비난하고 결국에 가장 소통하고 사랑해야 될 부모까지도 비난하고 뭐 선생은 이제는 뭐 추락한 지 오래됐고 그 누구에게서도 배움을 얻지 못하는 결국에 가장 쓸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 슬픈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슬픈 일이죠. 무조건 까고 보는 이런 날카로운 비판과 정죄 앞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단점 한두 개 부각시켜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네.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저도 참 큰 딜레마가 뭐냐면, 뭐 제 성격도 그렇고 나이도 아직 젊고 뭐 요즘 시대적 상황도 그렇다 보니까 뭐 제가 뭐 목사의 권위 막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또 고민이 뭐냐면 이게 또 목사를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너무 목사가 좀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예배에 문제가 생겨요. 목사가 영 시원찮다 별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하게도 설교도 한쪽 귀로 듣고 아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하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는 거. 이 사람이 원래 그래. 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신앙과 믿음의 시각으로 보자면 예배의 시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인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저런 이유로 메신저가 문제가 있든 메신저에게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든 어쨌든 이 메신저가 고장나면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모든 사람 다 하대하고 정죄하는데 나는 예수님은 존경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이나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큰 결격 사유만 없다면 좀 소소한 문제들이 있더라도 목회자를 존경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21절에서 말하는 그 신비로운 배움 때문에 입을 통해 전달되는 메신저를 통해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배움 그 통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예배 구멍이 다 박살납니다. 내가 오늘 대단히 어려운 설교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이제 서로를 또 존경합시다. 또 존중하고. 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교수님이 뭐 어쩌라고
교수님, 멍충이! 이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는 법부터 배워나갈 때 그 이후에 이 그리스도를 배워나갈 수 있다. 그게 안 될 상태에서 이 성경적 지식만 많아지면 결국 또 심판자의 자리, 정죄하는 자리. 그래서 막 교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불편해요. 아우, 교회 나가면 뭐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아우, 불편해. 막 정죄를 너무 많이 해. 아,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우리는 먼저 내가 낮아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냄새나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첫 걸음이에요. 이 배움의 자세가 올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진짜 벗어야 될 냄새나는 옷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벗어야 할 냄새나는 옷.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을 아까 보니까 허망함, 완악함, 감각의 마비라고 했습니다. 이런 옛사람의 것들을 우리가 좀 떠올리면 대체적으로 대부분 죄에 대한 부분이 먼저 떠올려져요. 뭐 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술, 담배, 뭐 욕설, 뭐 음란, 타락, 방탕, 뭐. 근데 사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만이 옛 옷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자, 보세요.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요즘은 교회 사람들이 술, 담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비난받는 교회들이 저 교회는 술잔치 했다. 그러고 비난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이 지독하게 벗겨지지 않는 이 냄새나는 이 누더기 옷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내 의라는 옷입니다. 내 냄새를 내가 못 맡는 것처럼 이 내 의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요. 내 냄새를 내가 못 맡게 해요. 바리새인의 비극이 이런 거 아닙니까? 절대 벗겨지지 않는 이 의의 옷을 가장 두껍게 입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죄인들, 세리들, 창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필요하다고 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또 예수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바로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완벽한데 예수가 뭐가 필요하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이 의인은, 자기가 세운 이 의인은 결국에 이 종교 안에서, 종교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로 발전했어요. 내 기득권과 권리를 챙기는데 예수는 방해꾼입니다.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그건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이런 바리새인의 비극이 교회 안에서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옛 옷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기득권 생기고 권리 생기고 영향력 생기고 당연히 내 삶의 생태계가 오직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가 참 많은데 그래도 예수 잘 믿고 교회 안에서 참 예수 잘 믿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에서의 내 자리, 내 기득권, 내 권리, 내 영향력, 교회에 어떤 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그 교회 안에서의 생태계만 내가 취득하고 정작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 예수 필요 없는 것.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 티가 안 나, 냄새가 안 나요, 이 냄새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냄새가 안 납니다. 이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잖아요. 왜 예수는 없고 내 필요한 사람에게 천사가 되고 필요가 없으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천사가 되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독권, 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앞에서만 천사가 되고 정작 내가 천사가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악마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하 웃고 집에 가면 막 승질내고 내 기득권과 권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천사,

0: 필요 없으면 악마. 버리고. 이게 냄새가 안 나는데. 그래서 벗기가 너무 어려워. 교회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가시면 아무런 냄새가 안 나요. 이거 냄새나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지만 이게 냄새가 난다니까. 샤워를 해야 내가 입었던 옷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지난번에 뭡니까? 저기 봄의 교회 한곡 하는데 오리고기를 먹었는데 나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밖에 나갔다 오신 우리 한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리 냄새 엄청나네요. 그런 우리가 입어야 할 옷, 두 번째, 무엇인가?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을 본받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을 가장 명백하게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깨끗한 새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돼요. 십자가에 옷을 입을 때만이 내 냄새가 사라져. 도덕적 의인은 나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 그래서 하늘을 대표하는 하늘 대사들은 다 이 십자가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돼. 상대방의 더러움을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더러움도 품에 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같이 사역했던 목사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길 물어보려고 어깨 건드렸더니 와 더러워하고 막 난리쳤다 그러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품어줄 수 있는 거. 손잡아줄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더러움까지도 내 옷이 더러워지고 내 손이 더러워져도 품어줄 수 있는 그 십자가 피 묻은 옷. 이 하늘 대사의 품격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의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이 대사의 품격이 거기서 나와. 그리고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옷을 입고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품격이 거기서 묻어납니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품격 있는 하늘 대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606-8165번 055-606-8165번 마산 충만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의 샘 목요일 진행을 맡은 테너 정태성 집사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찬양은 찬송가 186장 영화로신 주 성령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간구하는 기도를 담은 찬양인데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찬양은 가정의 달 5월에 둘이서 만나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은 21일. 바로 오늘 5월 21일인데요. 부부의 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찬양곡인데요. 김석균 작곡 소중한 부부를 준비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세워주며 함께 걸어가는 부부의 아름다운 동행을 담고 있는 곡인데요.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곡 중의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 강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갈샘 마지막 곡으로 들으실 찬양은 The Wilds의 His Way is Perfect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그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음정교회 정태성 집사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2시 창원 두레교회에서 찬양사역자 갓서번트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원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

feb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다음.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가정의 달 중간에 있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이 부부의 날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우리는 결혼을 사랑의 완성처럼 말하지만 어쩌면 시작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상대의 말투를 배우고 상대의 기분을 읽는 법을 배우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에 몰랐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관계는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식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식어가는 순간에도 다시 불을 붙이는 선택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부부의 관계가 하루하루 조금씩 쌓여가듯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한 번에 완성하지 않으십니다. 시간 속에서 다듬고 기다리고 함께 걸어가며 빚어가고 계시죠. 오늘 부부의 날을 보내며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워가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이 시간, 5월 21일 부부의 날,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희즈윌의 그대를 사랑하기를 이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참 이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부부의 날에 아주 딱 맞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으로 오늘 또 우리 함께 부부의 날을 맞았어. 우리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남편분께 아내분께 이 찬양을 한번 들려주시는 거 또 함께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은혜였죠. 네, 은혜 충전 라이브에 은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은혜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데일리 미션도 소개를 해드려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문자를 한 번 더 먼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오늘 2850 이병욱님께서 은축나 출발합니다. 저도 차 출발합니다. 라고 아마도 퇴근길이신 것 같은데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행히 지금 밖에 비가 좀 그쳐서 네 어제까지 오늘 오전까지도 비가 계속해서 왔는데 다행히 좀 비가 그쳐서 좀 다행이고요. 9507님도 저 왔습니다. 라이브라고 남겨주셨는데 은혜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33님 샬롬 충디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 오전에 휴식 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다가 지금은 육아하며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육아의 세계란. 네. 요즘 교통 관련 영상을 보는데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기본만 지킨다면 사고는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피디님은 운전을 하시면 어떤 스타일인가요? 스무스하게 운전하시는 스타일인가요? 약간 급하게 운전하시는 스타일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신청곡 성경이 오셨네 신청해 주셨는데 저는 어떤 스타일일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네. 저를 이제 주변에서 보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운전도 굉장히 차분하게 스무스하게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전으로 저는 운전할 때 굉장히 급한 편입니다. 예, 성격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부끄럽지만 네 성격도 안 좋아지고 굉장히 급하고 좀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하지만 뭐 누가 타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평소 운전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또 제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네, 군대에서 2년 동안 각종 대형 차들을 뭐 45인승 버스부터 해서 대형 차들을 마구마구 몰았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해외에서 좀 있을 때 그때 운전할 때도 그렇고 좀 운전 스타일을 버린 게 아닌가 배려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난폭하게 운전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좀 급해지고요. 네, 여러분들의 운전 스타일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퇴근길에 듣고 계실 텐데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떤지 카톡이나 문자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2850 이병욱님께서 저는 대중교통 스타일이요. 대중교통 스타일 좋죠. 예,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차를 끌기 시작하면서 대중교통 스타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항상 이 화가 나 계세요. 운전하실 때. 그래서 승객들에게도 좀 불친절할 때가 있고 운전할 때도 화가 좀 많으신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 군복무할 때 좀 사관학교 안에서 군복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 대형 면허가 있다 보니까 버스를 좀 운전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마치 셔틀버스, 시내버스처럼 운전을 했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네, 성격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그분들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워낙 많은 분들을 태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니즈를 다 맞춰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운전 스타일도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데일리 미션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목요일 N행시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부부의 날이죠. 의미 있는 이날을 맞아서 오늘은 부부 이행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어떤 내용이든 좋지만 오늘은 오늘만큼은 특별히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이야기를 담은 이행시 혹은 내 남편과 아내에게 보내는 이행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동을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고 뭐도 센스 있게 웃기게 보내셔도 네 다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부부간의 이야기를 담은 이행시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부부 이행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0720님께서 차병경님께서 지난주부터 자꾸만 삐걱거리며 자주 다툼이 많았던 나날이었는데 오늘은 부부의 날인 만큼 화해하고 서로 믿고 이해하며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라고

좋네요. 네. 오늘만큼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충디님께서 부부의 날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야 뭐 이곳에서 우리 또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오늘 부부의 날인지도 모를 겁니다. 예. 그래도 뭐 전화해서 이실 직고 해야죠.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더라. 네. 그래서 또 한번 연락했다. 이실 직고를 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은 연락 안 했어요. 네. 네. 오늘 부부 이행시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출석 단어 은희에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단어와 이행시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꿈이 있는 자유가 찬양합니다. 하연이에게.

우리 2054님 그리고 9507님 은혜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부 이행시도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출석 단어와 그리고 이행시 미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914님께서 부부 이행시 보내주셨는데요. 부부로 산다는 것은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아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라고 이행시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9507님 부드럽게 부들거려 라고 이행시 보내주셨고 2067님도 남겨주셨네요. 부족함이 많은 우리 자주 부딪히지만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부부 이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833님도 부부 이행시 남겨주셨습니다. 부, 부서질 듯 힘든 순간에도 부, 부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라고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250님, 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부, 부단히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이행시 남겨주셨어요.

네, 이슈가 이슈아에게 함께 하고 오셨습니다. 아, 이 찬양을 제가 축가로 불렀던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분위기나 그때 이 감정들이 또 떠오르네요. 네, 축가하기 참 좋은 찬양이고 또 부부간의 관계에서 참 아름답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우리 6843님 은혜 충전 출석 남겨주셨고요. 아, 그리고 앞서 우리 운전 이야기를 했는데 9507님께서 아, 무서운 PD님 무서워라. 아, 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PD님 대형면허 있으세요? 우리 4833님이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대형면허를 따고 네, 사회면허로 갱신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대형면허를 가지게 됐네요. 0720님도 와우, 운전병이라고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네. 운전을 오래 했습니다. 네. 저희 큰아들도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면 운전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운전 쪽 일도 뭐 본인이 좋아하면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운전 쪽, 운전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쪽 일을 하고 싶긴 했었는데, 뭐 지금은 아니지만, 뭐 하고 싶은 일이 운전 쪽이라면 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해서 또 잘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병욱님께서 부산 가서 부대찌 점점점 아닙니다. 아, 왜요? 끝까지 해주시지. 예. 끝까지 남겨주십시오. 예, 자신 있게 남겨주십시오.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부 이행시 우리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은혜 출석 단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우리 잠시 후에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는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2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바나바우스 사역자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소소 프로젝트가 준비돼 있고요. 1부 끝곡은 투미니스트리의 당신을 향한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숱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때는 간단한 문제를 만나면 사실은 가볍게 지나가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때로 어떨 때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심각한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 불행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탄식을 합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것도 같아요.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많이 겪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고통일 수 있지만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고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고통과 평생을 싫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고통과 죄 가운데 해방돼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감당하기 힘들 때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도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요. 내가 삶의 문제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믿음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본문에는 정말 평생을 정말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본인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 사실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고 본인은 괴롭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나 해결할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절에 한 절을 말씀하시면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내가 주목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냥 눈 뜨고 있으면 다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원어로는 에이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봐줘서 눈을 뜨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주목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의미하게 지나가다 어쩌다 마주친 것이 아니라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려고 그 길을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문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우연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의 곁을 지나가셔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말을 걸어오셔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시선이 주목되는 일에서, 그 주목되는 장소에서, 그 주목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포기한 인생, 본인도 너무 불행하다고 여기는 인생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고 찾아와 주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1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A도 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항상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눈치가 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관심을 딱 가지시니까 제자들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는 척 하나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아는 척 하기를 분명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을 당한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자기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겠지요. 라고 하면 그렇지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두 가지 질문이에요.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참 저 사람 불행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아닌데? 뒤에 말은 이게 숨어져 있는 거죠.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겠지요. 우리는 멀쩡하니까 우리는 죄가 없겠지요. 숨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1차원적인 제자들의 질문에 너무나 고차원적인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불행한 사건을 보면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그 원인을 따지는 습관들이 있고요. 자꾸 그 원인을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불행을 만나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런가?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기독교인들은 전생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전생 얘기를 많이 해요. TV에서 보는 게 맨날 전생 얘기고 막 그러니까요. 그리고 부모님 탓 아닌가? 뭐 형제들 탓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뭔가 원인을 찾아서 탓을 하거나 그 원인을 규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하거나 아무리 우리가 짐작이 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교회 근처에 맹학교라고 있었어요. 큰 학교인데 시각장애인이 있는 학생들을 교육해서 사회로 잘 진출시키는 그런 학교인데요. 교육을 한 학교인데 거기 가서 봉사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친해지니까 궁금한 거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함부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괜히 또 상처가 될까 봐. 그런데 친해지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10살 때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 밤이더래요. 그래서 또 잤대요.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또 밤이더래요. 또 잤대요. 3일을 잤대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거를 어디에서 원인을 찾겠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아프면은 굉장히 불행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로 병원을 가보세요. 이 정도 아픈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단정하지 말고 정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해야 될 일일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거를 1차원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누구 탓이지요? 누구 죄 때문이죠? 하니까 사실 예수님이 다른 뜻이 있었지만 정말 인생이 그렇게 풀린다고 하면요. 이 세상에서 아픈 사람, 불행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실패한 사람은 어떤 소망으로 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1차원적인 대답이 맞다고 하지 않으시고 고차원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된 데는 무슨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맹인 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마치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일들, 큰 불행이나 아픔이나 문제도 하나님은 불행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 하나님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읽지 않으면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이것을 많이 깨닫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미숙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보다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제자들의 생각에 머문다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항상 누구 탓을 하며 원망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원인이나 목적이나 결과가 항상 미래에 지향적이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제자들처럼 누구 탓이냐를 자꾸 따져요. 누구 탓인 걸 알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살겠어요? 부모 탓이면 그 부모는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친구 탓이면 친구는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살려고 하죠. 아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을 겪고 있을까?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런가? 잘못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평생이 육신도 힘들지만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는 완전히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 불행은 잠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달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은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 보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행복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완전했습니까? 우리는 고민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정말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맹학교에서 봉사하다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얼마나 믿음과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점자를 배우면서 기술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심지어 서울대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원장님이 되고 학장님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봉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친구들이 이제 거기 가서 봉사하면서 이제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분 안 보이니까 말은 잘하고 행동은 다른 일 하면 되겠지 해서 했는데 시각장애인이라고 다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전능이라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약시도 있어요. 안 보이는데 어른거리는 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자꾸 옆으로 돌아서요. 대화할 때. 왜냐면 요 끝으로만 보이는 분이 있어요. 끝으로만. 근데 그러니까 정면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웬만큼 안 보여요. 끝으로만 살짝 보는데 사람은 모르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막 딴 일을 하면서 말만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정말 두 번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정중하게 정말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평생 고민했다고 살아왔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얼마나 이 맹인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두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젊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문제 없었잖아요. 뭐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다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되시고 아파보시고 인생의 실패도 경험해보시고 자녀들의 실패도 경험해보세요. 불행이 없던가요? 고통이 없던가요? 있지요. 그때는 어떻게 사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인생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을 못하면 인생은 계속 고통인 거예요. 고통을 해결하려고 많은 수행을 해봤지만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의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데 이런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우리는 이미 다 행복한 사람이었어야 되는 거죠. 옛날부터. 그런데 다 세상을 보아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요, 이 해석을 못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시고 저를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과 벌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어둠과 공포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희망 있게 할까? 미래를 밝게 할까? 평안하게 할까? 복되게 할까? 형통하게 할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진적으로 만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주목하시는 그 시선 안에 좀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항상 예수님의 시선에 밖에 있으면서 괴로워하셔요. 예수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진작에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교회 다니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 가볍게 들어요. 이 맹인이 예수님께 엄청난 대단한 진리를 들어서 지금 변화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한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진작에 듣고 순종했죠. 그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가볍게 나의 가슴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을, 공중에 떠 있는 말씀을 너무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 과정을 모티브로 한 말씀이에요. 6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진흙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하신 그 진흙을 우리 눈에 다시 발라주세요. 뭐예요? 너는 평생을 불행하게 산 것 같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나는 너를 다시 창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내가 만지는 흙은 눈을 뜨게 하는 흙이고 밝게 하는 흙이고 생명을 주는 흙이라는 것을 매칭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모티브와 예수님께서 진흙을 그 눈에 발라주시는 모티브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을 육신의 흙을 씻어낼 때 영적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불행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까지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축복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이 불강력적인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떤 병에 걸렸다든가 어떤 너무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든가 귀신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느냐 못했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불강적인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실로암에 가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씻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안대에 계시지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더 좋을 것이다. 내가 하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미래를 소망 있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역사를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이 맹인의 일생을 보면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육신의 눈이 밝아진 그 문제뿐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고 하고 싶으시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불행을 끝내는 일이에요. 고통을 끝내는 일이에요. 좌절을 끝내는 일이에요. 미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미래를 주는 일이에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에요. 눈을 떴지만 어둠만 보고 다니는 사람에게 밝음을 보여주는 길이에요. 눈을 떴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사명 있는 사람이라.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나 불행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일에는 소망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노력으로 해야 되는데요. 내가 고행을 통해서 해결해야 돼요. 아,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로만 은혜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오래 살수록 힘이 떨어지고 연약하고 사실은 집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맹인에게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로암에 가서 눈이 밝아져 돌아온 맹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밝아지기

0: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해결점을 몰라요. 문제를 덮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을 때 그 시선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문제를 꺼내놓고 영적인 질을 깨달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 복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75-9470번 창원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예, 저는 지금 창원에 살고 있고요. 그냥 한순희 권사입니다. 지금 성지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1: 우리가 이제 감정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이제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기에 저는 그때 이 극동방송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아세아 방송 있잖아요. 아세아 방송 그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방송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일일이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방송이 있어서 전파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 권사님이 하자고 하실 때 정말 두말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일곱 사람이 모여서. 예,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 이제 극동방송을 우리가 진짜 여기서 못 들었잖아요. 방송을 못 듣고 있다가 제가 어디든지 이제 참 멀리서 들으니까 아세아 방송은 음질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들을 때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6시 저녁 때 6시에 만나나? 5시에 만났구나. 5시에 만났는데 누가 진짜 그때 참 연락해서 오라 그런 말 한 번 없어도 그 사람들이 딱 모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게 참 기적같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세월이 참 악해져 가요. 전에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런 이제 뭐 믿음에 대한 십자가의 뭐 이런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송 안 합니다. 안 하고 믿는 우리도 더 둔감해지고 그래서 안타깝고 정말 그 복음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 이렇게 요즘은 전도로 나가보면은 지난날에는 뭐 말이라도 걸었어요. 누가 우리도 뭐 친척 중에 누가 믿는다. 또 뭐 우리 자녀들이 믿는다. 부모님이 믿고 계시다가 우리는 지금 못 믿고 있다. 이런 말이라도 걸었는데 요즘은 아예 딱 단절하고 말을 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이 힘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음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일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러브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로 출발합니다.

은혜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러브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 부부 이행시 미션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삼 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우리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우리 몇 개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1905님, 부부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며 온전한 하나를 만들어가는 사이. 아, 우리 1부에 이 감동적인, 감동적인 이행시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 눈에 확 띄려면 좀 유머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휴머를 좀 넣어주시면 제 눈에 확 띄는 이행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449님 은혜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 그리고 6864님도 라이브 충전 출첵합니다. 부자가 되어 부유함으로 섬김의 삶 되길 원합니다. 샬롬이라고.

이행시 남겨주셨고요. 우리 4833님도 2부 입장 남겨주셨고 4918님도 2부 출첵합니다. 1부에 못해 죄송해요. 아유 죄송하다뇨. 네, 우리 항상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3743님 오늘도 운동 가시는군요. 네, 신나게 헬스장에서 거꾸리로 머리에 피를 수혈한 후 라인 댄스 당겨올게요. 21일 둘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날 미니 PD님과 모든 우리 청취자분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라고 우리 또 라인 댄스를 가시면서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 해주셨고요. 자, 2부에도 계속해서 은혜 출석 단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부 이행시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이유고 아영자모님께서 오랜만에 정말 장문의 문자를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네, 장문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이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셨고요. 5월 10일은 정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영남 전도대회를 대구에 갔었죠. 고속버스를 극동에서 태워다 주셔서 다른 자모님들과 같이 갈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아영이가 2021년 5월 10일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순간을 볼 수 있음이 얼마나 감격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영이는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고 그날도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했었죠. 창원 극동방송에 아이들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다른 자부님 또 우리 아이들을 놀아주고 한참을 놀아주다가 밖으로 나가서 형아 오는 거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얀색 벤치에 앉아서 또 아토피 피부가 심해서 양쪽 손등이 피부가 딱딱하다고 느낄 만큼 그런 상태인 주한이를 안아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토피 피부는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한이가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일 후에 5월 19일 화요일 정기 연습 때 이 주한이 사랑이 자모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한이에게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기도했는데 주한이가 아멘 큰 소리로 대답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자모님이 그런 줄 모르고 있었는데 주한이의 아토피 피부가 아주 깨끗하게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세세하고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 장문의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또 함께 해주시는 장로님께서 아직 소개를 안 드렸지만 아주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사연이고 또 너무 은혜의 사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한이의 피부가 아영자모님을 통해서 깨끗해졌고 아영자모님의 기도를 통해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끗해짐을 보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아영자모님과 주한이를 위해 여러분들도 함께 또 축하한다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장문의 문자와 함께 우리 또 소중한 분들을 한번 만나볼 시간이죠. 소소 프로젝트 만나보겠습니다.

0: 지난 5월 12일 협성 경복중학교에서 잔디 야구장을 뜨겁게 달궜던 영남권 전도대회가 치러졌죠. 어느덧 열흘 남짓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 큰 집회를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던 바나바우스 사역팀 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날의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눠봅니다. 소소 프로젝트. 자, 오늘도 소소 프로젝트 우리 바나바 하우스 사역팀 전원을 오늘도 함께 이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이렇게 항상 인사할 때가 가장 우렁차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5월 10일에 있었던 영남권 전도대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아, 마침 또 방금 전에 우리 아영 자모님의 문자가

0: 우리 영남권 전도대회 다녀오셨던 그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크게 아멘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1: 아멘이 자동적으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0: 그렇죠. 예. 네. 아마 우리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도 함께 아멘으로 외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집회를 은혜 가운데 좀 마치고 열흘 남짓이 흘렀어요. 듣기로는 이번 전도대회에 참여한 수많은 팀 중에 저희 바나바우스 팀을 통해서 가장 많은 세신자가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최정윤 간사님께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몇 분이나 함께 하셨는지 또 그분의 그 중에서 세신자분들은 얼마나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의 명단을 확인하고 또 아침에 버스를 출발시키기까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침 상황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2: 네, 총 참석하신 분은 60명이었거든요. 근데 세신자가 그중에 30명이었습니다.
0: 예.
2: 저희는 이번 영남권 전도 집회가 복음 전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처음엔 버스 한 대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었는데 초대 인원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0: 아, 너무 감사하네요.
2: 네, 그래서 28인승 버스 한 대를 더 극동방송에서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0: 예.
2: 아주 그냥 초대 인원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총 60분이 참석했습니다.
0: 네.
2: 출발하기까지 좀 바쁘긴 했는데 소풍 가는 마음으로 즐겁게 출발했고요. 극동방송국에서 간식과 선물을 따로 주셨어요.
0: 그렇군요.
2: 근데 저희도 따로 또 준비했어요.
0: 네.
2: 그 출발 시간이 1시에 저희가 출발을 하니까 점심 식사 대용으로 샌드위치와 김밥
0: 예.
2: 그리고 후식으로 드실 과일 도시락까지 네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오신 분들이 버스에서 드시면서 너무 맛있다고 막 네. 감동하시면서 해주실 때 진짜 보람이 되고 기뻤습니다.
0: 네, 아주 푸짐한 네. 이 한 끼 식사가 되셨겠네요.
2: 네.
0: 아, 그날의 또 기억을 되돌려 보면 저도 이제 입구에서 좀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입구가 정문이 아니라 후문 쪽이었거든요. 그 후문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우리 딱 바나바우스 팀이 나타나는 순간에 어찌나 반갑던지요.
2: 네.
0: 예. 그곳에서 만났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아, 그렇게 버스가 달려서 대구 야구장 현장에 도착을 했죠. 아, 이제 현장에 딱 도착해서 우리 초청자분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으셨을 때 처음 마주했던 현장 분위기나 장내의 느낌은 어떠셨는지 그날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미소 성도님께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네, 대구 야구장에 도착했을 때 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정말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에 드넓은 잔디밭 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었어요.
0: 맞아요.
3: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앉아 같은 무대를 바라보고 같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참 벅찼고 그 한쪽에는 700명 가까운 성가대가 자리하고 있었잖아요.
0: 그렇죠.
3: 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송 부를 때 진짜 그 웅장함에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신대 태권도 아까 학생들의 공연은 정말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잭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전하신 말씀까지 정말 그 넓은 공간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참 강하게 들었습니다.
0: 네, 그 태권도 공연이 저는 참 궁금했었는데 못 봤거든요.
3: 아~
0: 네, 그 입구가
1: 어떡해.
0: 계속 있어가지고
1: 어떡해.
0: 네, 너무 궁금했고 하지만 그 뭐 700인 성가대 찬양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들려서 그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는데 아, 그 태권도를 못 본 게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3: 네, 정말
0: 재밌었나요?
3: 멋있었습니다.
0: 예.
3: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고
0: 예.
3: 네.
0: 아, 그곳에 함께 하셨던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현장의 생생함이 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 소개였고요. 그런데 오랜 시간 좀 함께 타고 가셨던 버스 안에서의 교제도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대구로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또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우리 초청자분들이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셨는지 곁에서 보시기에 어떠셨는지 박준 집사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4: 네, 저희가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도 초청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준비를 했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저희가 맛있는 다과 나누면서 찬양이랑 복음 영상 시청했고요.
0: 예.
4: 또 내려올 때는 그 말씀 그리고 복음 카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지고 진지하게 나누면서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초청자분들께서 정말 잘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분도 있었고 또 집회 말씀도 너무 좋았지만 버스 안에서 나눈 복음 이야기가 정말 위로가 되고 울림이 남았다고도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나는데요.
0: 예.
4: 진짜 오고 가는 그 길이 복음의 길이었고 저희가 탄 버스가 복음의 버스.

0: 버스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오고 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었고 그 버스가 복음의 버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 정말 이런 멘트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2: 감동입니다.
1: 네. 사실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짧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가 참 중요했을 텐데 그 시간조차도 우리 복음으로 사용하셨던 우리 바나바우스 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안에서부터 이미 따뜻하게 마음의 빗장이 좀 풀리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참여했던 집회인 만큼 현장에서 맺힌 그 열매도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뭐 기사를 보니까 거의 한 6천 명, 7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약 1,500명 정도가 이 복음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뉴스 기사를 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바나바우스 팀의 들어왔던 소식을 통해 어떤 귀한 결실들이 있었는지 우리 주원회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네, 오고 가는 길에서 이미 그분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지 집회 현장에서도 참 귀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1: 예.
3: 세신자 그 30분 중에서 무려 20분이 결신을 하고요.
1: 아.
3: 또 같이 이제 동행했던 기존 신자 30분 중에서도 21분이 재결신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1: 네, 너무 감사하네요.
3: 참석한 세신자들의 절반 이상이 결신을 하고 그리고 기존 신자분들도 대부분 다 재결단하는 셈인 건데요.
1: 예.
3: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결단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사회팀 정말 가슴 벅찬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1: 네.
3: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체험하게 된 복음 전도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는 게 참 힘들어도 이러한 열매들을 보면 그 힘든 것들이 싹 잊혀지고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네.
1: 아,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내고 오신 우리 바나바 하우스 사역팀 특별히 이번 전도대회를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사역자로서 느끼신 점이나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으신지 우리 이광용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 예, 저는 이번 그 전도대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 그거는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졌고
1: 예.
2: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보람된 삶이 뭘까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특별히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중생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걸 묵상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 복음의 은혜에 그 감격에 빠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네.
2: 특별히 저는 그 극동방송을 정말 애청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청취자로서 극동방송을 보면서 정말 참 너무너무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그렇게 받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 그래 정말 오직 복음이지 나도 우리도 오직 복음으로 그렇게 승부하면서 정말 쉼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1: 예, 저희를 통해 극동방송을 통해 도전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우리 바나바우스 사역팀을 보면서 항상 도전을 받거든요. 예, 저희는 이렇게 또 농촌까지 가지 못하고 저희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기 어려운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이 저희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2: 우리 PD님의 목소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1: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 있는데 문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소소 프로젝트 2주간 기다렸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아빠스 사역자 여러분이라고 우리 3457님도 남겨주셨고, 영남권 전도지표를 성공적으로 끝낸 바나바우스 복음 사역을 하신 우리 바나바우스 팀 멋집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그리고 우리 3457님 보내주신 이 문자 우리 박준 집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1: 네, 보입니다.
0: 네네. 네, 여기입니다. 네.
1: 바나바하우스에서 섬겨주셨던 그날이 정말 최고의 VIP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첫사랑이 회복되었던 날이었습니다.
0: 아멘. 아멘. 아, 우리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 회복되었던 아주 귀한 날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7648님은 우리 이광용 장로님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셨는데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2: 이웃의 아픔을 먼저 바라보며 따뜻한 손을 내미는 분.
0: 광채처럼
2: 밝은 사랑으로 바나바하우스를 열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비추시고. 용기 있는 섬김과 헌신으로 세상에 선한 울림을 전하시는 분. 당신을 사랑합니다.
0: 우리 김홍기 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또 지인이실까요?
2: 제가 여지껏 들어봤던 삼행시 가운데 가장 수작이다 생각했는데
0: 고급진 삼행시를 저 은혜충전 라이브에서 들을 수가 있 장로님 덕분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바나바우스 사역팀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박미소 성도님의 우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 소소한 일기 한번 만나볼까요?
3: 오늘의 소소한 일기. 오늘은 영남권 전도대회를 준비하며 있었던 바나바 하우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5월 10일 영남권 전도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이 시간이 새신자들과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45인승 버스를 예약하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버스에 탑승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과 환대를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김밥과 샌드위치, 과일, 각종 간식과 음료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저희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45인승 버스는 금세 자리가 가득 찼고, 개인 차량까지 동원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부산 극동방송의 도움으로 28인승 버스를 추가로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덕분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대구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60명이 넘는 인원의 식사와 간식,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가장 마음을 다해 준비했던 것은 바로 대구로 가는 버스 안에서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복음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은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마음을 열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버스 안에서의 시간이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작은 준비와 섬김에 함께해 주셨던 너무나도 값진 복음의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우리 박미소 성도님의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소소한 일기 만나봤습니다. 아, 제가 언제 한번 이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언제가 될지 고민 중이에요.
3: 아,
0: 예.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언제 한번 넘겨드릴게요.
3: 네.
0: 자,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는 전도대회가 끝난 후에 복음버스를 타고 오고 가셨던 초청자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준비하셨어요. 현장에서 복음을 만난 분들이 이후에 어떤 고백들을 남겨주셨는지 녹음된 음성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저는 이번에 처음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질 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신 모습이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집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버스 안에서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우선 제가

0: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감사는 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회개하는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나 선교 사역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나바 선교회 같은 사역에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초대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마음이 참 크게 느껴졌고 저에게는 다시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오빠, 이번 영남권 전도대회에 혹시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어?
2: 그거 미소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고 해서 참여했는데 기대 반, 호기심 반이었던 것 같아.
1: 아, 진짜? 난 오빠가 무교라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첫 경험해본 집회는 어땠어?
2: 무교인 나도 너무 이해하기 쉬운 무대들이랑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수님을 믿어보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고, 왜 미소가 하나님을 믿어서 같이 천국에 가자고 하는지 조금은 알것 같더라.
1: 그럼 초청해준 나에게 한마디 해줘.
2: 이렇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초청을 해줘서 고맙고, 또 다음에도 이러한 자리가 있다면 한번더 가보고 싶네.
1: 또 함께 가준다니 좀 감동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접 여부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2: 솔직히 오늘 하루로는 아직 영접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발점이 될수 있었던 시간들인 건 확실해. 앞으로 나도 미소 따라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 보고 싶네.
1: 그래, 고마워.
3: 네, 우리 앞서서는 우리 이윤숙님의 음성을 좀 들어봤고, 요거를 제가 요 파일을 받았거든요. 우리 박미소 성도님의 이 통화 녹음. 저도 사실 처음 들을 때, 이게 맞는 걸까라고, 이걸
1: 아닙니다.
3: 보내주신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 아닙니다.
3: 근데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이광용 장로님께서 너무 해맑게, 이게 맞다고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예, 우리 박미서 성도님 오늘 소소한 일기에 이어서, 우리 전화 통화 녹음까지 우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열일하시는데요. 예.
4: 홈런을 쳤습니다.
3: 자, 이렇게 초청자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 박준 집사님,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사역자로서 좀 느끼는 바가 있으실까요?
5: 네, 들으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정말 좀 보람도 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새신자 분들한테는 저희가 좀 징검다리가 되었지 않나 생각도 되고, 기존 신자분들은 또 이제 서로 다시 한번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사실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신앙 고백을 하고 다시 또 도전받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3: 예.
5: 그렇고 저는 진짜 이런 사역 계속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3: 아, 아멘입니다.
5: 네.
3: 이런 사역이 계속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또 우리 진심이 담긴 목소리들이라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직접 결신의 순간을 좀 보셨고, 이번 사역이 그러면서 참 특별하게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민선 성도님 어떠신가요?
1: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나갈 때 다들 왜 이렇게 기특해하고 좋아해 주셨는지 좀알것 같았어요.
3: 네.
1: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분들의 마음을 많이 느꼈던 하루 같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의 가족들이 이런 사역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3: 네. 우리 통화 너무 재밌어요라고 3143님께서
1: 감사합니다.
3: 예, 팬이 되시겠어요. 예. 자, 우리 초청자분들의 고백과 또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 전도 집회가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실감이 납니다. 특히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팀이 또 느끼고 사역에 적용하셨던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장로님께서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네. 저는 이번 사역이 아주 즐겁고 재미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전도가 여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0: 복음버스가 정말 복음으로 가득 찼던 그런 이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 예.
0: 저희 바나바 하우스 농촌교회 선교 사역팀은 전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감을 잡았습니다.
1: 네.
0: 바로 전도 여행과 복음버스입니다. 저희들은 더욱 기도하고 간절하게 또 정교하게 성실하게 준비하고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연 세 차례 지금부터 4개월 뒤 9월 달에 전도 여행 복음버스를 타고 남해의 그 아름다운 바닷가를 나가면서 저희 하이교회에 그렇게 복음을 들으러 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도 사역과 농촌교회 사역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저희들은 연중 쉼없이 전도하며 농촌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복음버스 사역과 그리고 전도여행 사역,
0: 네.
1: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6119 우리 윤병수님께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함께 하셨던 이건주님 그리고 4호차에 함께 탑승했었던 성도님들 다들 평안하시지요? 라고 우리 또 안부 문자 남겨주셨고요. 아, 그리고 부경가족 바나바우스 농촌교회 사역 파이팅! 이라고 2934님의 문자도 함께 들어왔고 그리고 3457님의 문자도 있는데 최정현 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 네. 사역자분들의 다짐과 벅찬 기쁨의 고백이 방송을 듣는 제게도 진하게 전해지네요. 참 귀감이 되어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3457님도 응원의 문자 함께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복음버스 영남권 전도대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울려 퍼집니다. 참석 못해 너무 아쉬워요. 바나바우스 파이팅이라고
0: 파이팅!
1: 우리 함께 오늘 많은 분들 또 함께 응원의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우리 선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렇죠?
2: 네.
1: 네. 그 선물들 저희가 리스트업 해가지고 매주 10분씩 아 매주가 아니죠. 2주에 10분씩 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다다음주에 찾아오는 우리 소소 프로젝트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나바우스 선교팀 우리 전원 팀 전원의 인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5: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소소 프로젝트와 AI 세미나 관련 내용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김태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바로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참석하시면 1시간 이론 강의와 1시간 실습 강의를 통해 바로 써먹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샵 0981로 참석 보내주시고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10,000원의 참가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유익한 강의와 실습 그리고 다과와 저녁 식사까지 준비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기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부부 이행시 계속해서 좀 받아보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우리 바나바우스 응원하는 문자들도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영남권 전도대의 복음버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울려 퍼지네요. 참석 못해 아쉬워요 라고 4302님도 남겨주셨고, 그리고 전도 복음여행 정말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복음버스 또 타고 싶어요. 바나바하우스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응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전도여행과 복음버스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이행시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부, 불안, 부, 부자보다 부녀보다 더 일촌인 사이다. 부부란 부자보다 부녀보다 더 일촌인 사이다 라고 2914님 부부 남겨주셨고, 7508님 앞서 아영자모님의 나눔에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1692님 부, 부앙! 부, 부름바다 극동방송으로 왔습니다. 복음 충전 축복합니다! 라고. 부앙! 부름바다 왔습니다. 좋은데요? 예, 센스 있었습니다. 4112님도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4918님, 부, 부드러운 남자 김PD님, 부, 부끄러워하며 라이브 찬양태 따라 부르신 귀염 PD 라고. 기억하시는군요. 예. 이젠 좀 덜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 부부 이행시 그리고 출석단어 은혜 그리고 우리 바나바우스까지 응원해주신 모든 문자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피아워십의 주 영접하는 자, 우리 또 영남권 전도대회와 관련한 찬양 주 영접하는 자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은혜 중심의 자녀 양육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2: Grace-based parenting passes on to our children the same grace we ourselves have received from God in Christ.
1: 은혜 중심의 양육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2: Grace-based parenting does more than meet the external needs of our children for food, shelter, and education.
1: 은혜 중심의 양육은 단지 음식과 거처, 교육과 같은 자녀들의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이상입니다.
2: Grace-based parenting seeks to satisfy the inner needs of our children for a secure love, a significant purpose, and a strong hope.
1: 은혜 중심의 양육은 자녀들의 내면 깊은 필요를 채워주고자 합니다. 안전한 사랑, 의미 있는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말입니다.
2: That might seem simple, but it is not.
1: 이것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 We cannot pass on to our children what we ourselves have not received.
1: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없습니다.
2: If our personal experience of God's grace is limited, we will pass that same limited experience of grace on to our children.
1: 만약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적이라면 우리는 그 제한된 은혜의 경험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2: Too often we limit grace to the forgiveness of our sins and the gift of life after death.
1: 우리는 너무 자주 은혜를 죄사함과 죽음 이후의 생명이라는 의미로만 제한해 버립니다.
2: Those are very important, but Jesus also promised an abundant life in the here and now.
1: 물론 그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도 약속하셨습니다.
2: God's grace is also the key to an abundant life in the present as well as the future.
1: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풍성한 삶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2: But we often substitute the gift of God's grace for the treadmill of our own performance.
1: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 대신 자신의 성과와 노력의 러닝머신 위에 올라섭니다.
2: When we do that, we convert our Christian life into a checklist and God into an angry scorekeeper.
1: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체크리스트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화난 점수 매기는 분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2: We simply memorize the list of things that good Christians should do and then try to check off as many as possible during the week.
1: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외우고 한 주 동안 가능한 많이 체크하려고 했습니다.
2: We study a much longer list of things that Christians should not do.
1: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훨씬 더 긴 목록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2: We work overtime to avoid doing those things and are careful not to associate with anyone else who does them.
1: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2: We substitute the love relationship God intended for us with a scorecard that depends on our performance.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사랑의 관계를 우리의 수행 능력에 따라 평가되는 점수표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2: And then we parent the same way.
1: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2: We develop a scorecard for our children.
1: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점수표를 만들어냅니다.
2: We think that we can raise great Christian kids by simply putting them

0: in the right environment and programming the right information into their heads.
1: 우리는 자녀들을 올바른 환경에 두고 올바른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기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이들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We develop external measures of their Christian growth, such as how many verses they have memorized or how many Christian songs they can sing.
1: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는지,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부를 수 있는지와 같은 외적인 기준으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0: I am not saying that our children shouldn't memorize verses or learn Christian songs. They should.
1: 제가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성경을 암송하거나 찬양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0: But real Christian growth in our children comes from the inside out, not from the outside in.
1: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진짜 신앙 성장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0: When we as parents tune our hearts to God's grace in our lives, our children pick up the melody.
1: 부모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의 음정을 맞출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멜로디를 자연스럽게 따라 배우게 됩니다.
2: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북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이제 말씀을 본문으로 배부름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사시대의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당시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치 요즘 시대와 비슷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때 그 상황에 어떤 유력한 그 지역의 부자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살지 않았지만은 저 멀리 모압 지역에 흉년이 들므로 이사를 갔던 사람들이 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특별히 모압 지방에서 자라서 유대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같이 어머니를 따라오게 될 때에 이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면 고향을 떠나야 하고 부모 곁을 떠나야 하고 친구들 곁을 떠나야 하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잃을 것이 너무 많으니 나를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남편들을 만나서 잘 살도록 하거라.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의 인생의 남은 여생이 길거든요. 그래서 나도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이곳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 지역에 남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가 따라가려고 그럴 때에 어머니 저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내가 거하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무겠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부모 곁을 떠나서 형제 친구 친척들을 다 남겨두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들의 사정과 전후관계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지역에 유력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사건도 참새가 공중에서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듯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고 재수고 운이고 이런 표현을 하지만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 모압 지방에서 이곳 출신이었던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그리고 그곳 모압 지역의 출신이었던 며느리 룻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여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됐거든요. 고향에 뼈라도 묻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너희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소문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행편인가에 대해서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맞이하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도 내 마음에 옳다고 하는 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것이 죄스럽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되 확실히 정확하게 믿으셔야지만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흉년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풍년을 언젠가는 또 때가 되면 허락해 주시고 복을 어느 정도 허락하시는가 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룻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먹고 살 길이 거처할 곳이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게 되었는데 그 유력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이들을 맞이해 주고 이제 자기의 농토가 없으니까 농사 짓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또 밭에 흘리게 된 보리 이삭을 주어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먹이게 살리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느 정도 착하냐면 이 며느리가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먹이려고 하는 이 이야기까지도 시어머니의 허락

영혼의 센터. 영혼의 센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김해 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0: 이삭을 바꿨더랍니다. 그 어머니, 제가 바깥에 가서 이삭을 주고 오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 그러도록 하거라.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가정이 가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성들이 밤늦게 어디에 나가려고 그러면 여성들 혼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 항상 여성들이 밖에 나가게 될 때는 조심해야 될 세상이기도 하고, 어른들 입장에서 또 자녀들에게 일찍 들어오거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나게 되는데, 룻이 밭에 가서, 자기 밭은 없으니까 이 보리 이삭을, 보리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땅에 떨어져 있는 보리 이삭을 주워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양식을 만들고 또 밥도 해드리고 이러는데, 어느 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는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 많은 일꾼들을 거느리고 농사를 짓고 있던지라 자기의 그 일꾼들에게 저 여인이 마음껏 이삭을 주워 가도록 허락하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땅에 떨어뜨려 주어서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워 가서 갈 수 있도록 저 여인을 깊이 배려하고 저 여인에 대하여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지켜 보호해 주거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룻에 대해서 자기의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조금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데요. 오늘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0: 거기까지요. 여러분, 식사할 때에 보리 수확을 그들은 지금 조금만 지나면 아마 보리 수확을 한 대도 있고 보리 수확을 한참 하고 그 자리에 또 논을 갈아서 벼를 심고 또 가을이 되면 벼 수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 보리 농사를 수확을 거둘 때에 제가 어릴 때는 중참이라고 그랬고 또 표준어는 새참인가 봅니다. 맞죠? 그러니까 농사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농사를 짓고 이럴 때 배가 고프면 중간에 주인들이 요즘으로 치면 국수를 끓여가가지고 그 일꾼들에게 국수를 먹이게 되고, 또 한 두세 시간 일을 하다가 보면 또 점심시간이 되게 되었을 때에 집에서 맛있는 밥하고 좀 양이 또 많고 다양한 반찬을 가지고 그 논둑에서, 언덕에서 농사를 수확하는 사람들과 일꾼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이삭 줍기 위하여 이 자리에는 도저히 참여할 수, 식탁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의 이 룻을 향하여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요 초에 찍으라고 할 때 이 초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찍어 먹는 뭐 마요네즈나 또 진짜 초같이 이런 그 찍어 먹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꾼들이 몇십 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몇십 명이 있는 중에 룻은 지금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제일 끝자락에 숨은 듯이 이제 오라고 그러니까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가까이 오라고 그럽니다.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지금 보아스 주인에게 어떤 일꾼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그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선행을 알고 이 여인이 믿는 하나님을 보아스도 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여인에게 가까이 와서 내가 초에 찍어 먹고 있는 이 초에 니도 떡을 빵을 찍어 먹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 룻에 대해서 다양하고도 축복의 이야기를 이 보아스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도 농사를 짓고 새참을 먹고 또 점심을 먹고 이럴 때에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뭐 국수 한 그릇 하소, 여기 밥 좀 한 그릇 먹고 가세요, 옛날에 다정하고 이런 시대에 그런 그림이 여러분 65세 이상 되면 다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은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여건이나 조건이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리로 와서 먹으라, 이리로 와서 먹으라. 예수님께서 항상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까지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역할을 상징하는 이 보아스의 선행을 우리는 깊이 사야 되고 이 사람의 은행의 선행을 통해서 은혜의 선행을 통해서 이 룻이 거기 가서 식사를 먹고

나중에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이 음식을 정결하게 잘 싸가지고 가서 집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맛있게 차려주므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그 자리에 참여하여 배불리 먹은 그 사람을 통하여 배불리 먹고 되는 이 역사가 있게 된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사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선행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참여할 자격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데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식탁에 은혜의 자리에 앉았고 그 이후에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참여자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맛있는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식탁에 초대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는 스스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본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구원의 은혜 사건도 우리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참여해서 여러분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은 초대받아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먹음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양식을 제공해 주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아침 식사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겠죠. 요즘은 아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식당은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이 많이 드시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음식 말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육신적으로 먹고 하는 쌀밥, 보리밥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게 되면 기타 먹고 저 살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시고 마련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만 활짝 열고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이 충분히 은혜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목사가 한 30분 이 연설한다 제가 설교하고 마치고 나가게 될 때에 어떤 새가족들은 목사님 오늘 연설 잘하대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연설이든 여러분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행복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식탁의 음식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 룻을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이 보아스가 초청하여 음식도 먹게 하고 초에 찍어 먹게 하고 이거는 주인만이 먹는 그거였거든요. 일꾼들이 먹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서 초를 찍어 먹게 해서 남는 것이 여러분 500여의 기적에 보면 12광주리나 남았다. 시작은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은 남는 광주리가 큰 12광주리나 남게 된 주님의 기적의 자리에서 이 룻은 남는 음식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잘 챙기고 가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배불리 먹게 함으로 룻은 정말로 그 당시에 좋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여성. 핵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신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런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가 아이가 없으니 결혼을 하지 못했으니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옛날 이야기를 막 해주고 과자도 사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또 길을 지나다 보니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옆을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좀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모아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나는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 그렇게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몇 년을 교제한 이후에 여러분 이 탈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읽는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쉽게 성경을 배경으로 기록된 예화들이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을 사귀다가 이 여인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자라고 했더니 그 당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남자들이 처녀에게 말을 두 마리를 선물로 처갓집에 해야 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런 막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리의 말은 필요 없고 소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말은 필요 없고 다섯 마리 소만 가지고 오소. 그랬더니 아직도 이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 여인 이제 서로 간에 헤어져서 여인은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혼자 살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을 그때의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니 할아버지 너무 쉬운 답이잖아요. 두 말 말고 오소 이 말이지 않습니까? 두 말 말고 두 말 마리가 말 두 마리가 필요 없고 내한테 오기만 오면 된다. 두 말 말고 오소 그 정답을 어떻게 할아버지가 몰라갖고 그래 결혼도 못하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두 말 말고 오소. 다섯 마리의 소. 여러분 말씀의 금맥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고 찾아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 첫째 하나님은 추수꾼들을 식사할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사역을 감당할 그때에 밀밭 곁을 지나면서 그 당시에 안식일 날에는 밀을 거두어 드릴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을 때였는지라 제자들이 보리를 이렇게 까서 구워 먹기도 하고 비벼 먹습니다. 밀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흠을 잡기 위하여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아니 당신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저렇게 밀을 남의 밭에 밀을 까먹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밀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만사를 여러분 우리는 생명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배고픈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먹이고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신명기 25장에 보면요. 이 농사 지을 때에 소들이 앞에 끌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들이 가끔 옆을 보면서 풀밭에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인은 소에게 회초리를 들어 때리면서 바로 가라고 이렇게 언지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소가 농사를 짓는 일에 쓰임을 받을 때에 소의 입에 절대로 망대를 대지 마라. 여러분 소도 배고플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도 목마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인의 여러분 소유물이지만은 그래서 그 소들에게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하게 될 때는 때로는 마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들에 있는 옆에 있는 그 풀을 뜯어먹게 하는 아량을 주인이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을 너무 불편하게 하고 너무 불평이 많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 나가서 밝게 비추는 빛처럼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김해 중앙교회 다니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아니면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사노?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가짜 예수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채워서 우리가 부지중에 나오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도리인데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저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 시간에 이삭을 줍는 사람이 상대방의 호의로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천국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보아스가 일꾼들을 오라고 하셨을 때에

보아스가 룻을 가까이 오라고 했을 때에 가까이 갔더니 모든 것이 제공되고 공급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최후의 만찬에 그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이 자리에서 말씀에 여러분 꼴을 열심히 양식을 열심히 먹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대로 우리가 세상을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탁에 와서 식탁 식사할 때에 이리로 와서 먹으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지금 보아스가 비유적으로 거의 내용이 비슷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하는 이 존재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확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의 시간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씀의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귀를 쫑긋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을 해서 목사가 전하는 설교 중에서 여러분들이 설교 30분, 32분 정도 설교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설교 전체를 1분 만에 2분 만에 요약할 수 있는 핵심 논지를 잡아가셔야 된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의 자리에 오라. 은혜의 자리에 오라. 나의 곁에 오라. 항상 주님 가까이에. 너희들이 나와 가까이 하면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리라. 나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결합되게 될 때에 진짜 예수군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냥 음식을 먹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요? 집에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의 사정을 이 보아스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아스는 부자였지만은 여러분 속 좁은 부자가 아니었고 멋있는 부자였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부자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부자들이지만은 여러분 멋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 욕심쟁이 부자들도 많이 있고요. 부자들 중에 정말로 선행을 많이 베푸는 그런 부자들도 있거든요. 이 보아스는 부자이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배고 고픈 사람에게 여러분 배가 고파 힘든 사람들에게 제일 큰 선행은 뭐겠습니까?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제일 큰 선물은 뭐겠습니까? 마실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기 위하여 온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네가 우물에 떠가고 있는 이 물은 잠시 후에 또 목마르겠지만은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잘 믿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다 행복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고도 남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는 것은 룻이 다 싸가지고 가는 은혜를 이삭 줍는 것보다 100배 좋잖아요. 이삭을 가지고 음식을 또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만들어 먹은 음식 중에서 남겨진 음식을 싸가게 하는 테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그대로 음식을 차려주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분 자기 친정엄마한테도 잘 그리 안 하는 이 시대에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애쓰고 수고로이 하는 이 며느리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부를 때 지칭할 때에 며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내 딸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딸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딸보다 더 좋은 며느리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고 또 남은 음식까지 싸가게 됐던 이 룻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넘치는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양식을 먹었으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잘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네가 아파하는 이 아픔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네가 고쳐질 수 있나? 네 안고 있는 병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름을

0: 허락하셨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착한 며느리에게 미래의 남편이 보아스가 또 되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애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신랑 되신 그분 예수님에게 우리는 신부로서의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맞이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5살짜리 되었을 때 유치부에 가서 유치부에 가면 우리 아들 항상 뒤를 보고 있어. 앞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항상 뒤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가면 아빠라고 따라오지 막 도망가듯이 내가 쫓아오고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또 주기도문을 줄줄줄줄줄 그날 목사님이 전한 주기도문을 줄줄줄줄 외우고 이러는 거라. 이 자리에 온 그 자체가 그런 축복도 주어집니다. 잠을 자도 교회 와서 자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메마르고 갈급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영육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잘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미래에 남은 앞으로의 삶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룻과 같은 삶이 되기를, 보아스와 같은 삶이 되기를.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대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요. 다윗이 나중에 후대에 그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 중앙의 가족들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누려지고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2771번 김해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안녕하시오. 한북도에 사는 김희응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로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을 믿기 위해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내 영혼에 희락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적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아닌 믿음이 공동체와 함께 발맞춰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한 북한 영혼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이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사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1: 복음의 참된 빛이 북녘 땅에 비추어 북녘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희락과 봄날이 가득할 소망이 차고 넘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합니다.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복음에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고향 땅을 생각하며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삶 가운데 봄날과 희락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양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2시 창원 두레교회에서 찬양사역자 갓서번트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원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때때로 일이 꼬인다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사를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스스로 취하고자 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있죠.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시죠. 이 찬양들 나누다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쉼과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함께 들으셨고요. 우르르워십의 예수 내 영혼의 사랑, 그리고 한홍재 목사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듣고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존재를 알아주고 또 존중해 줄 때 자존감도 생기고 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면 행복해지지만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으므로 영광 돌리기 마땅합니다. 그럴 때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곳 샵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884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89세 되신 저희 아버님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걱정이네요. 치료자 대신 하늘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면서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료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조한민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 찬송가 메들리 옹기장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이 시간 여러분 문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 메시지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강성식의 찬양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가운데 계속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시죠.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된 점이 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응원은 성경처럼 되새기고 괴롭히는 자의 언행은 뉴스처럼 지나보내라. 기분 나쁜 말을 선택하지 않고 지나칠 때 그 말의 주인은 내가 아닌 그 말을 뱉은 사람의 것. 책을 보다가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준 따뜻한 응원 다들 있으시죠?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기억에 남을 응원을 보내준 사람은 모두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죠.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고 괴롭히는 자의 언행을 뉴스처럼 지나보낼 수 있는 것도 가족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서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곁에 있어서 공기처럼 소중함을 몰랐던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의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시골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네 가지 종류의 식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막 돋아난 어린 풀이었고 둘째는 뿌리를 내려 조금 자란 풀이었습니다. 셋째는 키 작은 어린 나무였으며 넷째는 키가 다 자라 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는 첫째와 둘째 풀을 뽑아보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했고 제자들은 모두가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두 가지 풀을 뽑았습니다. 이어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키 작은 어린 나무를 다치지 않게 뽑은 다음에 다시 심어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어려웠지만 약간의 힘을 준 뒤에야 뽑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승은 제자들에게 네 번째 나무를 뽑아보라 했지만 이번에는 제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뽑으려 해도 나무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뽑히지 않는 나무를 보며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습관의 모습이다.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뿌리 뽑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키우거라. 분명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 계획들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강찬 목사님의 아주 신나는 찬양이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찬송가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약간은 분위기가 대비되는 두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 또한 찬송가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찬양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그때 아비멜렉이 자신의 보좌관 아후삿과 군 지휘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그대들의 땅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대 편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소. 우리는 그대와 우리 사이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는 전에 그대를 괴롭히지 않았고 친절히 대했으며 그대가 우리에게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었소. 그러니 그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복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서로 맹세를 주고받았다. 그런 다음 이삭이 작별을 고하자 그들은 친구가 되어 헤어졌다. 그날 늦게 이삭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자신들이 파고 있던 우물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저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도시의 이름 곧 부엘세바가 되었다. 에서는 40살이 되던 때에 햇사람 부엘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삭이 늙어서 거의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다. 내 아들아, 예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 부탁을 들어다오. 화살집과 활을 챙겨 들로 나가서 사냥을 좀 해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서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듣고 있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 사냥감을 잡으러 들러 나아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방금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와 나누는 이야기를 내가 엿들었다.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사냥감을 잡아 별미를 준비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복으로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거라. 염소 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새끼 염소 두 마리를 내게 끌고 오너라. 네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오면 내가 그것들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하겠다.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음식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7장 1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돌이키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두르거나 우리의 짧은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구원과 힘이 주어집니다. 그분을 조용히 신뢰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스티븐 컬셰프만의 Be Still and Know 들으셨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단순히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고 밀어붙이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라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급하게 결과를 만들려는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더 애쓰지 말고 내가 쥐고 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두라는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팀 룩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피아 월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텐트 메이커스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Come Jesus Come, C.C. Winans의 How Great is Our God, 조나단 버틀러의 Love Never Fail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933 쓰시는 분, 김도현님 늦은 시간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지만 이 시간 감사히 들으며 하루 마무리합니다. 라고 하루의 마무리에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8592번 쓰시는 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이 노래 부르다가 울컥했습니다. 다시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아, 정말 후회가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주님을 섬길 거야 라는 마음을 아마 이분이 가지셔서 이 찬양에 울컥하시지 않았나 싶네요. 요즘 그런 시대를 보내고

네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59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피아 월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장근이가 부른 당신은 자유, 오벳의 이사야 53장, 그리고 소망의 바다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호주의 청년 폴 로싱토는 여자친구와 크루즈 여행 중이었어요. 크루즈가 뉴사우스 웨일즈의 아름다운 해안을 지나자 한밤중에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즐기기 위해 로싱턴은 여자친구와 함께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발코니 너머 외곽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여자친구는 강한 해풍에 밀려 그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로싱턴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자친구를 구하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바다 가운데 떨어진 여자친구가 살 확률은 0%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로싱턴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으로 알려졌다가 CCTV 확인 결과로 드러난 이 안타까운 사건은요, 호주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줬고요. 3년 뒤에 폴 로싱턴은 1년에 단 한 명만 주는 용감한 호주인상을 사후에 수상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세상에 오셨고요.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주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4주의 보혈은 소진영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바리톤 홍성선의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자친구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구하기 위해 떨어졌던 폴 로신턴. 그리고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사라져서 실종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CCTV 확인 결과로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기꺼이 뛰어든 폴 로싱턴의 사랑을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날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우물정 1069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날 위에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수원시립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는 복음은 나에 관한 것이기 이전에 우리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개인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나 스캇 맥나이트 목사님의 말처럼 복음은 나 이전에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복음은 개인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또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에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은 더 이상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있는 실체가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며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치유자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장윤영의 You Raise Me Up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든 레빅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벳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히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님의 보혈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데이비 펠프스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리얼 워십의 하나님 뜻 무엇이거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느윈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이고요. 저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순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파도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찾아오고, 그 하나를 넘은 것 같은데 더 큰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지요. 그런데요, 그 파도에 맞서느냐, 아니면 그 파도를 올라타느냐, 우리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고난을 우리가 맞장서서 이겨내는 것도 참 중요하겠고요. 그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 또한 필요할 겁니다.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문제를 잘 헤쳐나갈 때도 있어야 될 거고, 고난의 파도를 잘 넘어간 다음에 편안해지는 그때를 기대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고 또 넘어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래요. 그런 하나님이 그동안 부어주셨던 은혜와 복이 지금의 고난을, 이 파도를 넘어갈 힘이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취해서 감사합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또 고난이 닥쳐왔을 때 넉넉히 이겨낼 힘을 길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남북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나와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많은 동포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또 넉넉한 그 이겨낼 힘들이 있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 동포 여러분들께, 또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그리고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과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이나 또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 갖고 계시다면 저희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어플을 다운로드 해보십시오. 어플 검색하시는 곳에서 FEBC 영어 소문자로 검색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도 보내실 수 있는데 아마 메시지 남기시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방송을 들으시면서 은혜의 시간, 그리고 잊지 말고 동역의 시간들, 그 마음들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에서는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북한 땅에서 벌어지는 인권의 처참한 현실들을 저희가 드라마로 꾸며봤죠. 인권 드라마 오늘 6화입니다.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꾸며드리겠습니다.

0: 누구세요?
1: 저 기억하시지요?
0: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1: 그때 우리가 어디로 팔려갈지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2: 뭐가 이리 시끄러워? 너
1: 우리 엄마가 북송됐답니다. 좀 알아봐줄 수 있습니까?
0: 저런.
2: 안 됐구나. 그나저나 넌 어떻게 여기 있니?
1: 덕분에 우리도 모르게 팔려가서 농촌에 시집 갔었지요. 그래서 모순처럼 지내다가 저만 탈출해 나와서 선양에서 일했었습니다.
2: 엄만 북송됐고?
1: 네.
2: 소식을 찾아봐 줄 순 있는데 돈은 있나?
1: 얼마나 필요한데요?
0: 아유, 좀 싸게 해줘요.
2: 인연이 있으니 저렴하게 한 500위안 정도 주면 한번 알아봐 줄게.
1: 그때 우리 팔아넘길 때도 그 가격에? 좋습니다.
2: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곧 연락해 주지.

0: 여보세요?
1: 네 엄마 찾았다. 지금 해산에서 멀지 않은 교화소에 있대.
0: 진짠가? 그럼 우리 엄마 거기서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1: 5천이 아니니?
0: 네, 있습니다.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동생 민호 소식도 좀 알아봐 줄수 있습니까?
1: 네가 돈이 많나 보네. 이건 천이 원 추가다.
0: 그래, 우리 가족들 구하려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았으니 네가 다 가져간다고 해도 내가 다시 또 모아서 우리 가족 꼭 구해내고 말 거야. 엄마, 아버지, 우리 민호야. 우리 어릴 때 함께 오붓하게 지내던 고향집 시절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지만 꼭 다시 만나자.
2: 북한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던 은경 모녀는 중국으로 향하지만 인신매매로 강제 결혼에 넘겨져 시골로 보내진다. 탈출한 은경이는 돈을 벌기 위해 식당에서 일하며 지내다가 엄마의 강제 북송 소식을 알게 되는데,
3: 당과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너희들, 자궁검사, 항문검사도 끝났겠지? 응? 너네가 중국에서 몰래 숨겨온 돈 다 찾아낸다. 기카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종자는 모조리 싹 없앤다. 이번에 들어온 간나 하나가 중국에서 애새끼를 베고 왔다 해서 지금 그 애 없애러 가있어. 니들 썩은 정신들도 여기서 제대로 교양하고 나가라. 에, 넌 이름이 뭐간?
4: 저 박순옥입니다.
3: 니? 이름이 뭐가 어디래?
4: 아, 박순옥.
3: 아니지! 니 이름은 42번이야. 알겠어? 너 이름이 뭐라고?
4: 42번입니다.
3: 42번!
4: 네. 아.
3: 이게 어디서 감히 얼굴을 쳐다봐. 야, 42번.
4: 네.
3: 신입 교육받는 동안 너희 15명은 이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앉아서 규칙을 외운다. 제대로 못 외우면 맞는다. 앞으로 너네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명심하라.

0: 42번 면회.
1: 예? 면회요?
0: 몇 달 동안 아무도 안 오길래 가족도 없는 줄 알았더만 누가 있긴 있구나야.
1: 아, 누구지? 민호 왔나?
2: 안녕하세요, 은경이 어머니.
1: 네? 누구신지?
2: 은경이가 보내서 왔습니다.
1: 아, 은경이요? 아, 은경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2: 네. 은경이가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아유, 우리 은경이가 잘 있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2: 은경이가 어머니를 잘 보살펴달라고 해서 칫솔하고 담요하고 필요한 거 몇 개 간단히 챙겨왔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얼굴이 정말...
1: 여기 생활이 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2: 아유, 사실 아까 들어오는 길에도 시체를 몇 구 봤습니다. 다들 여기서 못 버티고 안타깝게 됐어요.
1: 네, 모을 건 주는 게 없는데 매일 종일 나가서 일은 해야 되고 위생상태도 안 좋으니 하루에 서너 명씩은 죽어나갑니다.
2: 곧 좋은 소식 있을 테니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0: 42번 석방.
1: 정말요?
0: 썩 나가라.
1: 고맙습니다.
2: 안경 어머니, 이쪽입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1: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 뇌물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경이가 애 많이 썼습니다.
1: 아이고, 우리 은경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2: 은경이가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모았나 봐요. 은경이 아버지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1: 예? 은경 아빠 어디 있대요?
2: 저 안쪽에 있는 수용소에 있다고 합니다.
1: 아유, 은경 아빠.
2: 거기는 손 쓰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우선 어머니부터 모시고 나왔습니다.
1: 그럼 민호는요?
2: 민호는 다행히 할머니 댁에서 삼촌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우리 민호 얼굴 좀 보러 가게 해주세요.
2: 지금 바로 두만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위험해져요. 먼저 은경이 만나서 그 다음에 민호도 데리고 나오는 방법을 찾으면 그러면 됩니다. 중국 가서 전화라도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속상하시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얼른 이동합시다.
3: 엄마!
1: 은경아!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3: 엄마! 꼬리 이게 뭔가? 뼈대만 남았으니까? 피부는 또 왜 이렇게 새까매지고?
1: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지. 은경아,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니도 민호도 소식을 모르니까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니.
3: 엄마, 민호도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식량 좀 보내줬습니다.
1: 장하다, 은경아. 우리 민호 목소리 좀 들어볼 수 있을까?
3: 그게 민호가 전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랑 누나가 설명도 없이 중국 간 거에 대해서 엄청 화나 있고, 엄마랑 누나 탈북했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하다가 걸리면 큰일이라고 절대로 안 하겠답니다.
1: 그랬겠구나. 우리 민호한테 엄마가 너무 미안하구나.
3: 우리 일단 한국 가서 정착금 받고 민호한테 많이 보내주면 민호도 마음이 많이 바뀔 겁니다.
1: 한국? 어? 거기가 어디야?
3: 엄마, 아직 한국도 모른까? 남조선 말입니다.
1: 남조선?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산다니? 거긴 사람 못 살 곳이라고 우리 배웠지 않냐?
3: 엄마, 엄마가 아직 너무 뭘 모른다. 지금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 삽니다. 중국 테레비에 나오는 한국 드라마 좀 한번 보십시오. 중국 선양보다 훨씬 멋진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같이 북에서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줘서 신분증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준답니다.
1: 그런 허풍을 너 믿니?
3: 엄마는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이 북한보다 얼마만큼 잘 사는지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을 모르게 인민들을 그 안에 가둬뒀던 겁니다.
1: 야간 고생을 너무 했나? 아이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네.
3: 지금은 못 믿어도 곧 믿게 될 겁니다. 엄마, 우리 한국으로 가십시다.
4: 북한 인권 드라마 나의 이름을 찾아서, 기획 극동방송 편성국 북방사역팀이었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안보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좋은 방식으로 끝내겠다며 핵무기 보유를

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선을 납포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협력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10년 안에 인간 운전이 드물어질 것이라며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를 전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에 북중 교역 규모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7만 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들어서 약 8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폐결핵 확진 사례가 잇따르며 현지 공장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안보, 국제 현안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을 찾으면서 성사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불과 4개월 만에 서로의 고향을 오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폭풍 우를 함께 헤쳐갈 파트너라며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한일 간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와 벌써 네 번째 만남을 갖게 됐다며 이는 한일 셔틀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과 경찰청 간 스캔 범죄 대응 협력, 조세의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실무 협의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과 중동 정세 대응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한일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역내 평화와 국제사회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와 안보, 글로벌 현안 대응까지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매우 빨리, 매우 좋은 방식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피크닉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안보 원칙은 분명하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을 잇따라 납포하는 등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성과도 함께 언급하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여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고 보잉 항공기와 다른 미국산 제품 구매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가 미국 농민과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 관계 개선과 동시에 이란 문제에 대한 압박을 병행하면서 외교 안보 현안을 동시에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원유를 운송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스카이웨이브 호를 납포하며 대이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해당 선박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에서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선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이미 이 선박을 이란산 원유 운송에 관여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유조선을 납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유조선 티파니호와 매제스틱 X호를 잇따라 납포했습니다. 미국 군 당국은 이란

국적 선박이나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공격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고 공개하면서도 미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 준비를 군에 지시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 일부 민간 정유소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하며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이 안보 경제 협력 합의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 그룹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핵추진 잠수함 협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워싱턴 회담에서 공동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미국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안보 분야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상 갈등과 미국 기업 관련 현안 등이 불거지면서 실제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외교부는 양국이 안보 경제협력 합의에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접근 장벽 해소 필요성을 강조해 통상 현안에 대한 미국 측 문제의식도 드러냈습니다. 양국은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국제해상교통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보장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10년 안에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일은 매우 드물어질 것이라면서 자율주행 시대 도래를 자신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열린 스마트 모빌리티 서밋에 화상으로 참석해 앞으로 모든 주행의 90%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과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미국 전역으로 무인 차량 운행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AI와 카메라 기반의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 운전자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들은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년 사이에 수천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또 뉴럴 링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과 마비 환자 보행 보조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뇌에 초소형 칩을 심어 외부 카메라 정보를 전달하거나 운동 신호를 해석해 보조 장치로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이와 함께 스페이스X 상장 준비 사실도 언급하며 우주 발사체 재활용 기술이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약 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달 대중 수입은 약 2억 5천만 달러, 수출은 약 7천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는데요. 북중 교역은 코로나19 시기 국경 봉쇄로 사실상 중단됐다가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이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북중 교역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넘게 증가했는데요. 지난 3월 북중 여객열차 운행과 평양 베이징 항공 노선이 재개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현재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장과 병원,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중국산 건설자재와 기계설비, 의료장비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북중 전략협력과 교역 확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평양 기준으로 1달러당 7만 100원까지 치솟으며 올해 들어서 약 8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K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의 통화량 증가와 외화 부족 현상이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환율은 올해 1월 초 3만 9천 원 수준에서 4월 중순 7만 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북한이 명목 임금을 크게 인상하고 지방발전 사업과 공장 건설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풀면서 시중 통화량이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금 외에도 돈표와 디지털 원화 지급 등이 확대되면서 북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여기에 외화 공급은 부족한 반면 주민들의 달러 비축 수요는 늘어나면서 환율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는 쌀과 의약품, 휘발유 등 수입 의존 품목 가격이 오르고 민간 소비 위축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진은 북한의 확장 재정 기조가 계속될 경우 환율과 물가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폐결핵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재 공장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3만 5천 명의 북한 신규 노동자들이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 일대 의류, 식품,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 3명이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인 뒤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도 추가 확진 사례가 확인되면서 현지 공장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긴급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어서 집단 기숙사 생활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지 중국인 관리자와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감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들이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북한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계속 단둥으로 들어오고 있어 중국 내 북한 노동자 파견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2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사이로 조금 낮게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6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양덕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안주 13도, 양덕 1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5도, 안주 24도, 양덕 19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남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신의주와 삭주, 구성과 희천은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13도, 삭주와 구성 11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 24도, 신의주와 구성이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전 지역이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하루 동안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창원과 개성 14도, 신계 11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신계 24도, 창원 2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의 오전은 지역에 따라 맑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해산과 원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14도, 함흥 12도, 해산 5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3도, 함흥 20도, 원산 1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도 하루 동안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성진과 무산에서만 오전에 잠시 하늘이 맑았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성진 11도, 무산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무산 19도, 성진 17도, 청진 14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m에서 최대 3.5m까지 평소보다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그 문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시편 저자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처럼 하나님께 진심어린 전심어린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죠. 우리의 눈물도 기도가 되고 떨리는 마음과 목소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대로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런 이 새벽 시간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괴로운 마음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하시는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님의 목소리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최한원과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함께 연주한 관현악 찬송 앨범 가운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평화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히 쉬고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 곡조의 맑은 가락이 울려 퍼지는 하루를 위해 함께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다합창단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주 음성 외에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 바로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그랬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효도하면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신은 효자 가문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철대왕, 유명한 미국의 실업가 앤드루 카네기죠.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하고 가난한 것이었는데, 본래 스카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아버지 사업으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 미국으로 이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볼 만들어서 가지고 집집마다 돌리면서 행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 가서 하루에 16시간 열급산 정도로 일을 했고, 카네기는 이때 어머님의 노고를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22세 되던 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어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에게 비단 옷을 한번 사드리고 하인들도 많이 두고 어머니의 타실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뼈저린 분투를 했습니다. 서약한 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있다가 52세, 52살에 결혼을 했고, 62세 되던 해 유일한 자식 딸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머니의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결코 이것이 그로하여금 강철대왕이 되게도 한 것이었습니다. 부모 공경이란 결국 자신의 복되게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효는 노력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아름답습니다. 효는 그 가정의 장래를 예고해 주는 축복입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은혜의 나눔까지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한복도에 사는 김혜웅입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며 한나날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로 매일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하시니 주님을 믿기에 어떤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 어떤 것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내 영혼에 희락 있고 소망이 넘칩니다. 헛되고 일시적인 세상적 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삶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에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에 아는 믿음이 공동체에 함께 발맞춰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한 북한 영혼들을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복음이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사하며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이 찬송을 신청합니다.
1: 복음의 참된 빛이 북녘 땅에 비추어 북녘에도 주님을 향한 노래와 희락과 봄날이 가득할 소망이 차고 넘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서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합니다.

포로된 자를,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복음에 참된 빛으로 해방시켜 주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도 고향 땅을 생각하며 고향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삶 가운데 봄날과 희락과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찬양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혜영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진리와 빛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세상의 모든 풍파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흔들고 누르고 막을 때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염려치 않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에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를 찾으며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의 문을 함께 열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고향 북한 땅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는 1903년 여선교사 하디를 통해 원산에서 회개와 부흥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장대원교회 절약기도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을 듣고 감동된 성도들이 회개와 함께 지식으로 알던 신앙에서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신앙이 되었죠. 당시 시대적 문제였던 계급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남녀차별의 절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처럼 이 땅에 성령의 불바람을 주시어 평양대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적인 신사참배로 인하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도 많았지만 한국 장로교가 장로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습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잃어버렸고 해방 후에는 김일성에 대한 우상숭배로 인하여 북한 땅은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도 김일성, 김정일

0: 김정은 3대 독재자들을 신이라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인민들을 사랑한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을 말하는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북한 땅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은 노시 되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나지 않아 배고픔을 면치 못하였고 가는 곳마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북한 국민의 48.2%인 1,220만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나 약도 없고 그 어떤 대책도 없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는 곳입니다.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 해골처럼 되어 보기에도 끔찍하게 죽어가던 북한 동포들, 어머니의 품에서 빈젖을 빨며 울 기력도 없어 눈을 뜬 채 죽어가던 어린 아이들, 역전 앞에서 빌어먹다가 한쪽 구석에서 다리를 흠찌 경련을 일으키며 사람이 죽어가도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저 저주받은 땅,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조금만 표현을 잘못해도 민족 반역자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공개 처형을 당해야 하는 온갖 악이 판을 치는 저주의 땅.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김일성이 죽었을 때 구들이 세운 동상을 찾아가서 울고 불고 하면서 까무라쳐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김일성이 신인데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 북한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었던 것처럼 우리를 출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했지만 우리 탈북민들은 우리를 이끄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탈북민들을 중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배와 성경 통독을 통하여 만나주셨습니다. 자신의 제자 삼으시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군사들로 키우고 계십니다.
1: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고향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 이야기, 북한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 어른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창립될 때 3,000명의 성도로 창립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5,000명, 수만 명의 교회가 되어 온 예루살렘을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뒤덮어 놓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40절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허감의 권세를 몰아내고 내 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때 병든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구경처럼 와서 듣고 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시냇가에 심은 한 번처럼 씨를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요 또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장 40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교회 부흥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냐?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0: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가진 것을 다 나누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고 갖고 있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나눌 때 더 부어주실 텐데 움켜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 그 물건은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혼자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눌 때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누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힘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시선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가 되면 우리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병이 핀가르기입니다. 나와 다르면 그래 원수라고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동과 서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저 휴전선 무너뜨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결과 결국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헌신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죄 모두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목포가 17도, 포항과 광주, 여수, 제주, 부산이 16도, 서울과 대구, 대전이 15도로 보이고요. 개성이 14도, 평양과 신의주, 강릉이 13도, 함흥과 춘천이 12도, 청진이 11도, 강계가 8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강계와 개성, 서울과 광주가 26도, 평양과 대전이 25도, 춘천이 24도, 신의주와 해산, 대구와 부산,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제주가 22도, 함흥이 20도,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m로 평소보다 조금 높게 일겠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리고 그런 다가오는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말씀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

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7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쉬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말처럼 쉽지 않지요.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초월하는 것이어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쉼을 누릴 때 일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시지요. 그러니 지나치게 바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는 삶이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를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생각만 하고 미룰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과감히 시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곁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오니 의심 없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오늘을 살며 기쁨과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니 늘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누리게 하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환경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풍부에 처하는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허락하소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이름 향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밥 한번 먹자 기도할게. 무심히 건네는 그 말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흘려보냈을까요? 그래서인지 어떤 분께서는 말 나왔을 때 바로 약속을 잡으시더라고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흘려보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지 못할 말씀은 결코 하지 않으시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깊은 탄식까지도 성령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22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요. 선하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이렇게 세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단어는 선하심입니다.

FM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선하심입니다. 선하심이라고 남겨주시면 시편 23편 6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일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행하심은 언제나 최고의 선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선하신 아버지께 나의 하루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악함이 튀어나올 때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막아주소서. 나의 이기심이 강력하게 빠져나올 때 인자하심으로 막아주소서. 나의 본능이 아버지를 거스르려 할 때 주의 보혈로 막아주소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주소서.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온전히 하루를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게 하소서. 오늘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살게 하소서. 모든 순간 아버지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악함에도 늘 인자하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주께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선하심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시편 23편 6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선하심입니다. 선하심이라고 남겨주시면요.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아버지의 선하심을 노래하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선하심입니다. 선하심이라고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웅천교회 임병욱 목사님의 말씀 듣고요.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서버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셨던 교회인데 칭찬을 받을 만한 특별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뭘 잘했다 이런 걸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다. 힘든 교회였다. 세상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때는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교회였고 또 세상적으로는 지위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또 위치에 있는 교회는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소중한 교회였고 중요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 칭찬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와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그들의 고난 당하는 형편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있는 시간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9절에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가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환난과 궁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환난과 궁핍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혼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겪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금 어느 정도 힘든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돌이 사람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이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궁핍함이 게을러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궁핍함이 그들 가운데 왔는데요. 성경에서 궁핍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씁니다만은 어떨 때는 궁핍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먹고 살 거는 있는데 남에게 도와줄 것이 없을 때도 궁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 쓴 이 궁핍이라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내가 먹고 남에게 나눠줄 것이 없는 그런 어떤 가난이 아니라 정말로 입에 풀칠할 수도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빈궁한 삶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뒤에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것을 덧붙이면서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 환난과 궁핍이 오게 됩니다. 수많은 외부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이 오는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도 예수 안에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올 때에 우연히 오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고 궁핍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당하는 환난과 궁핍이 그들 가운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환난과 궁핍이 와도 뭐요?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하죠. 궁핍을 알거리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려움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그냥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그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저희들 가운데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럼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먼저 그 말씀에 보면은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통을 분명하게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그들의 부르짐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방치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지금 보고 계셨고 또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또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가 보고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9절에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해놓고 실상은 내가 뭐한 자다라고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다라고 말해놓고 왜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가요? 진짜 부유하다라는 것은 환난이 없는 것, 궁핍하지 않고 부자로 사는 것이 부유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부유한 자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황이 부유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그 안에 주님이 있느냐,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느냐가
부유하냐 부유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게 부유한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부유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준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유함이지 우리의 부유함이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부유함도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드러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들 교회의 부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개인이 돈이 많아도 여러분들 삼성 회장님처럼 돈이 많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커졌는들 우리가 삼성보다 커질 수 있나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실상 부유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가장 부유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부유한 삶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좀 다른 것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참 부유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축복의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유한 자예요. 여러분들 부유한 자. 통장에 얼마가 있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 노후가 잘 준비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까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 가운데 믿음을 전수하는 것, 믿음을 주는 것이 그들을 참 부유함으로 만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유산을 많이 불려주는 것, 그것이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유산으로 넘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오늘 말씀처럼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좀 없애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셔야 되면은 너희 고난을 즉시 없애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거나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당장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응답을 주시든지 이제부터는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도 뭐요? 너희들이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어디에 던진다고요? 옥에다 던질 것이고 너희가 10일 동안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우리와 기대하는 조금 다르고 우리가 좀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가운데 던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감각하게 살아가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고난이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옥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내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라. 두려움보다 나를 더 크게 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올 때에, 궁핍이 올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위협적인 것이 왔을 때 두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들었던 건데 실제로 제가 유치부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이렇게 보이는 뭐 화면으로 잘 보여줍니다만은

이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는 전부 다 OHP에다가 뭘 그렸습니까?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려서 우리 유치부나 유년부 아이들 가운데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 안에 넣고 저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우리 대학생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그림을 맡겼어요. 맡겼더니 그 친구가 어디서 보고 왔는지 그림을 그려왔는데 어떻게 그렸냐면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 중앙 길로 이제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옆에 보면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다 사자예요. 그러니까 저만 길을 가고 여러분 다 사자나 악한 사자나 그러면서 저를 잡으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 장면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다음 그림을 뭘 그렸냐면은 이제 그걸 조금 더 이게 폭을 넓혀서 그려왔더라고요. 폭을 넓힌 그림을 딱 봤더니 제가 그 길로 안전하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자꾸 우리 그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악한 사자들은 이 모든 발에 이 착고가 탁 그렇게 쳐져 있더라. 그래서 아무리 달려들어도 내가 이 중앙의 길을 쫙 걸어가면은 나의 몸에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 그림을 딱 그려왔더라고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만한 그런 유혹들과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이 많다라는 거예요. 잠시만 눈을 돌리면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걸어가는 동안에 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요? 탁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걸 아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온전한 안전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나올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제2의 지도자였죠. 그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의 세월 동안에 모세와 함께하다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있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나에게 남겨준 것 없이 그냥 하늘로 가버리고 이제 내가 남아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뭐요? 대들고 항의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해결해 주면 조금만 더 있으면 또 불평하고 막 이러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야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이 말씀을 뭐요?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것은 나의 결단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주어지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선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욥이잖아요. 여러분들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셨지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순금과 같이, 이전에 정금과 같이 나를 세워나가시기 위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우연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사단이 와서 너희의 믿음을 다 흐트러버리려고 믿음을 다 날려버리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너희들 가운데 오고 너희들 가운데 어렵게 하지만은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내 믿음이 뭐요?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교회 가운데 고난이 좀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좀 없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교회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궁핍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떨어지지 않냐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도록 하나님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견인하셔서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귀가 어려움을 던져주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궁핍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10일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역경, 궁핍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간에는만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임직식 때 늘 듣는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아, 얼마나 어려운 내용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래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해서 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까 진짜 죽을 만큼 하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그렇죠. 나의 생명이 끝나는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사수하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어떤 원어적인 뜻을 포함해서 해석을 하자면은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변함없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수하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은 신실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을 안에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내가 막 열심히 일해라. 그런 걸로 먼저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요? 나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과 열정이 뭐요? 변함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위협과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뭐요?
변함없이 그 믿음

0: 을 유지하며 끝까지 가라는 그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갇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구하는 거 있는지를 우리가 늘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때만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충성은 과거의 어떤 기억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때의 헌신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 보면은 내가 충성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충성할 수 없는 시간적인 여유와 또한 물질적인 여유와 가정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변함이 없어요. 한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내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갈급했던 그 마음과 그 열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열정,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정의 모습과 간절함이 우리 매일의 매일의 삶 가운데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수고는 언제까지라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드는 은퇴의 시간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과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시간,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마지막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진해웅천교회 임병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546-5891번 진해웅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영덕 꿈의 교회 이범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해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올도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고, 더불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위정자들이 세워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세상엔 여전히 전쟁의 총성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하는 5월 22일 금요일 빛나는 오늘 2부입니다. 출석 단어는요,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두 글자, 세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심입니다.

FM98.1 진주 FM92.5 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샵 0981번으로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 6절 말씀으로 오늘 기도 올려드렸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가 아니네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선하심이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선착순 1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만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신청 링크를

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이번 강의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055-269-981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세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시편 23편 6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선하심 세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요. 7770님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시면서 전해주셨는데요. 아마 주식 때문에 남편이 가족과 함께 힘든 시기를 보내신 것 같아요. 드디어 벗어나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에 감사드리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은 참 많이 힘들고 괴로웠지만 주님의 이끄심으로 그런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심에 또 감사하셨으니까 감사한 만큼 더 감사할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겠죠? 9277님 주님의 선하심이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3235님 오늘 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단어 선하심입니다. 하이.

30년의 은혜 우리들의 이야기.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청취자 사연 공모전에 참여하신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아, 저는 창원교회 은퇴 권사로 이번에 은퇴를 한 유경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얼마 안 됐죠? 칠순의 나이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 만난 그때는 한 마흔이쯤 될 것 같아요.
0: 오늘은 창원교회 유경희 은퇴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창원극동방송과의 첫 만남 기억하세요?
1: 처음에 불모산에 송전탑을 세운다고 또 헌금을 모금하고 또 건물이 생긴 게 아니고 창원 백화점 옥상에 제일 꼭대기층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창원 극동방송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언제냐면은 94년도에 창원 경남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 음악 합창단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아가페 음악 합창단이었는데 합창단이 창단하고 그 다음에 1회 연주회를 하고 2회 때쯤 되고 나서 극동방송에서 인터뷰가 왔어요. 그때 제가 사무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휘자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불모지대의 음악을 어떻게 전하게 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음악을 전파하는데 앞장섰다 하면서 칭송이 대단했습니다.
0: 어쩐지 목소리가 남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 함께하며 기억에 남는 일 나눠주세요.
1: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제가 합창단을 한 10년 가까이 해오다가 그 합창단에서 나오면서 쉬고 있을 때 극동 여성 합창단 2015년도에 창단 연주할 때 첫 멤버였어요. 그래서 극동 방송이 제 집처럼 한 4, 5년 들락거리다가 코로나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중보 기도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요청을 교회 중보팀이 한 게 아니고 극동방송에 항상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셨고 아주 속히 응답해 주셔서 제가 살아가는데 그 극동방송이라는 이름보다는 극동이라는 이름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0: 극동이라는 이름이 정말 친근감 있게 들리고요. 그렇게 불러주시니 참 행복합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극동방송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언제

0: 하는지 기도 제목 남겨주세요. 권사님, 극동인은 앞으로 어떻게 자라면 좋을까요? 바라는 점 있으세요?
1: 제가 오늘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앞에 공터가 아직 비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건물이 그 오래전에 세워졌는데 아직 조금 더 힘을 보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창원극동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30년의 세월

0: 들으시기에 안타까우셨나 봐요. 사실 극동이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청취자 사연 공모전. 30년 전부터 창원극동방송의 개국과 함께 하시며 창원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장단 멤버로 활동하신 유경희 은퇴 권사님의 사연으로 함께했습니다. 30년의 은혜 우리들의 이야기는 창원극동방송 시청자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오늘 청취자 사연 공모전의 주인공은 창원교회 유경희 은퇴 권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 극동방송의 이 건물이 노후된 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짠하셨다라는 이 사연과 간증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과 찬양이 떠올랐어요. 감사드려요. 극동방송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4420님께서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귀한 소식을 전하고자 사연 남깁니다. 저희 카페에 단골로 오시는 불교 신자 손님분이 계시는데요. 화요일에 꿈을 하나 꿨대요. 갑자기 교회 간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이 흐르고 있는 우리 카페에 오시더니 종교를 바꾸고 싶다고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셔서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드렸답니다. 그런데 그저께 그 손님분이 수요 예배를 간 것 같더라고요. 카페 운영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광고로 그 세신자분을 소개한 걸 봤습니다. 이 기쁜 소식 사연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올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카페에서 또 극동방송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늘 끼치고 계시기에 그분이 카페로 찾아오신 것 아닌가 싶고요. 아마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방송이 카페를 떠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의 전파가 이렇게 안 듣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가슴 속에 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파를 지켜주시는 여러분께 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그 세신자분께 드리는 찬양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가득 전해드립니다. 주님께로 나오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언제 한번 우리 함께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 선하심이었습니다. 선하심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요.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사연 듣고 찬양까지 들으면서 괜히 막 신나가지고요.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런 느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는 정말 빛나고 있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주말에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려줄 만큼 캄캄한 밤이나 깊은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더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위 인사나 유력 인사들을 묻지도 않고 해임하시고 곧바로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룻밤 만에 판결문이 서명, 봉인, 교부됩니다. 그분은 모두가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에서 악한 자들을 그 악한 행위대로 처벌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길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교를 알린 것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한들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침묵하시든 숨으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실토하지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지른 악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합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가 대신할 수는 없지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말해보십시오.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내 말에 동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헛똑똑이야. 터무니없는 소리만 짓거려대지. 욥이여, 하나님께 그렇게 못되게 말대꾸를 했으니 어디 구석으로 끌려가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원래 지은 죄에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저항하고 무엄하게도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전능하신 분을 여러 죄목으로 고발하는 죄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다시 공격했다.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결백하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당신과 새 친구분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오래도록 열심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들이 보입니까? 당신이 죄를 짓는다 한들 하나님께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대수겠습니까? 당신이 선하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득을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업적에 의존하기라도 하신단 말입니까?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리저리 차이는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온 세상을 과학교실로 삼으시며 날짐승과 들짐승을 통해 지혜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오만하게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공경에 처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순간적인 두려움을 빼면 아무 실체가 없고 전능하신 분은 그런 기도를 무시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쳤고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다리다 지쳤다고 말한다 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눈길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욥이여,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고 있군요. 그것도 쉴 새 없이 말입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욥기 34장 21절에서 35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맡은 관은장과 뜻굽는 관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은장과 뜻굽는 관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부인으로부터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던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높은 관직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 해몽을 해줍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은장은 사흘 뒤에 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뜻굽는 관은장은 사흘 뒤에 나무에 달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살고 죽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바로에게 드리는 음식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은장입니다. 술 맡은 관은장이 바로에게 나아갈 때 자기의 직업이 술을 잘 빚어서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술잔에 포도즙을 잘 짜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꿈 해몽대로 사흘 뒤에 사형을 면하고 전직이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술 맡은 관은장이 드린 이 포도즙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 만찬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일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공로의 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공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기부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 선한 공로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한 공로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들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뜻굽는 관은장은 창세기 40장 16절에 보니까 뜻굽는 관은장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0: 윗 광주리의 발효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뜻굽는 관원장이 흰 떡만 이고 바로 앞에 나아갔더라면 그도 제사함을 받고 전직을 회복하는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흰 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굽는 관원장은 바로를 기쁘게 한다고 자기 머리에 얹혀있는 흰 떡 세 강주리 위에 다시 자신이 구운 떡을 가득 올렸습니다. 빈대떡, 수수떡, 호박떡, 찹쌀떡, 감자떡, 아마 맛있고 몸에 좋다는 떡은 다 구워서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바로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공중에 있는 새들만 그 떡이 좋아서 쪼아서 먹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새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이 새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득한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산에 입산하여 돌을 닦고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키워갑니다. 이렇게 자신의 공로가 가득 쌓이면 천국이나 극락을 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사람의 공로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100%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은 살의 공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흰 떡만을 내 인생의 잔이나 광주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사람이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런 부패한 사람이 행한 선을 선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오염이 되어 부패해져 버린 인간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생 나쁜 일을 한번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한 것이요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악한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댄다면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목이 100개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피와 흰떡에 해당하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찢겨진 살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 율법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흰 떡만 광주리에 이고 가면 바로가 기뻐하지 않으니 자신이 구운 떡, 즉 자신의 선한 노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뜻굽는 관원장의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자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잔을 들었는데 그 잔은 석은 잔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은 석은 잔입니다. 이단들은 우리에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석은 잔입니다. 다운주의 자들도 예수님 위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석은 잔입니다. 우리 인생의 공로의 잔과 바구니에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흰 떡만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이 흘리신 피와 찢은 살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기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다음 이 시간 복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

239-3004 지역번호 055-339-3004번 김해 한일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예, 저는 지금 창원에 살고 있고요. 그냥 한순희 권사입니다. 지금 성지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1: 우리가 이제 감정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현숙 권사님이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시기에 저는 그때 극동방송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아세아 방송 있잖아요. 아세아 방송, 그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방송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일일이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제 방송이 있어서 전파를 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때 권사님이 하자고 하실 때, 정말 두 말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일곱 사람이 모여서. 예,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1: 이제 극동방송을 우리가 진짜 여기서 못 들었잖아요. 방송을 못 듣고 있다가 제가 어디든지 이제 참 멀리서 들으니까 아세아 방송은 음질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들을 때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오후 6시 저녁 때 6시에 만나나? 5시에 만났구나. 5시에 만났는데 누가 진짜 그때 참 연락해서 오라 그런 말 한 번 없어도 그 사람들이 딱 모였습니다. 그 시간에. 그게 참 기적같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세월이 참 악해져 가요. 전에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명절이 되면은 이제 방송국에서도 이런 이제 뭐 믿음에 대한 십자가의 뭐 이런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송 안 합니다. 안 하고 믿는 우리도 더 둔감해지고 그래서 안타깝고 정말 그 복음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이 더 이렇게 요즘은 전도로 나가보면은 지난날에는 뭐 말이라도 걸었어요. 누가 우리도 뭐 친척 중에 누가 믿는다 또 뭐 우리 자녀들이 믿는다. 부모님이 믿고 계시다가 우리는 지금 못 믿고 있다. 이런 말이라도 걸었는데 요즘은 아예 딱 단절하고 말을 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이 힘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복음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창원극동방송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일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5월 31일 주일 오후 2시 창원 두레교회에서 찬양사역자 가서번트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사모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50분 평원동 진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93-072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기독교 하모니카 합주단 창단을 위한 3개월 교육과정에 참가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토요일 저녁 7시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며 40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어린 나귀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 그 등에 예수님이 타셨으니 어린 나귀가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러나 묵묵히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힘들 때 있거든요. 아니, 늘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 일 다 하고 주님을 해야 되니 늘 바쁘고 손도 깎을 시간도 없잖아요. 저는 어젯밤 늦은 시간에 손도 못 깎았는데 안 깎으면 주일이 독수리 같이 보여서 머리 깎으러 갈 시간도 잘 안 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앞에 우물가에

예수님은 털썩 주저앉으세요. 피곤하셔서. 주님 일하시면서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피곤을 느껴야 돼요.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제

충성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아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음식 사러 들어갔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 한 알이 갖고 와서요.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는 너무 감격해서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여 마을을 구원하잖아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음식을 사서 우물가에 왔습니다. 여인은 없습니다. 물동만 있습니다. 항아리만. 한 시간 넘었을 거예요. 선생님 드세요. 정신 드세요. 내게는 다른 음식이 있다. 누가 예수님께 음식 갖다 드렸나?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가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피니시하는 거다. 예수님도 시장하신 육신을 가져서 시장하신데도 그 밥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제 말을 가끔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편하게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일합니다. 어제도 오늘 아침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밥 먹는 거 음식을 즐길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도 온전히 다 이루어 드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는 정시에 음식 드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일하는 것이다. 굶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교훈한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나는 주 예수님이 맡기신 일,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주님의 일이다. 찬양대 그리고 온 교회에 맡은 직분자들이 그런 뜻을 생각을 자세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나는 일 안 맡아 편하다. 나는 예배만 드리면 끝나. 영원히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신데 예배만 드리고 겨우 구원 받으면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열 도시를 다스리고 어떤 분은 다섯 도시를 다스리고 어떤 분은 열두 보좌에 앉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일꾼이 돼야 되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경건하게 거룩하게 됩니다. 직업이 사람을 만든다. 일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도둑질하면 도둑놈이 되잖아요. 마약질하면 아편쟁이가 되잖아요. 사기치면 사기꾼이 되잖아요. 음악하면 음악가가 되잖아요. 일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이미지도 만들고. 전 TV를 40몇 년간 금식해서 모르지만 아는 분이 최불암 씨를 알아요. 최불암 씨 제 기억하기에는 늘 좋은 선하고 훈훈한 일에 역을 맡아 나오니 최불암 씨 하면은 참 괜찮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요. 서양 개건에

사회 도덕이 높다 해도 교회 도덕을 따를 수 없고, 아무리 교회 성도들의 도덕이 높다 해도 성직자의 도덕을 따를 수 없다. 물론 성직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성직자들은 거룩하고 경건합니다. 왜? 하는 일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거룩한 일을 하니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달려간다, 14절에 내가 달려간다, 그냥 느긋하게 일하지 않고 달려간다. 나는 오늘 1호를 받았어요. 어제도 내가 늘 뛰니까 집사람이 아, 제발 좀 시간에 쫓기지 말고 좀 차분하게 하라고. 아이고 계속 뛰느냐고. 그러나 오늘 새벽에도 또 아침에 나올 때도 후닥후닥 나오니까 할 수 없다 집사람이. 평생 그렇다 이러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난 바울 닮았어요. 바울이 달려가노라. 제가 아침에도 내려와서 이제 자동차 막 남봐도 할 수 없어요. 시간이 급하니까 막 뛰었어요. 그래서 타고 왔는데 바울이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의 말의 언뜻은 아무리 장애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밀어붙이고 나는 그 일을 한다거든요. I press on, I press on.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찬양대하고 구역장하고 맡은 일 하는데 아무리 방이 있어도 밀어붙이고 한다거든요. 이 바울이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사이에 정직하게 아, 내가 주님 많이 닮았네. 그래서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나 닮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내가 권하노니, 권한단 말이 내가 이렇게 간절히 말하는데 나 닮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를 닮은 것처럼 나 닮아라. 오늘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바울처럼 교인들이 나만 닮으면 되지 이런 마음만 품어도 한국교회에 피어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의 일, 집사님의 일, 교사의 일, 구역장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오, 주님 닮았네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이 일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기도의 훈련도 받아야지만 교회 일을 맡아 열심히 하다 보면 경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좀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 일만 교회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 아니고 내가 사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이름 걸고 하니까 내가 회사에 공장 직공이든 부장이든 뭐 CEO든 내가 어느 회사에 청소를 하든 하나님 영광이 내게 같이 있거든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높임 받고 내가 막 살면 하나님이 난처하게 되니 물건을 팔아도 물건을 사도 하나님 높이면서 하는 게 그게 바로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 24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교회 일만 한다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이 상 내려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거든요. 아무리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애써도 안 되거든요. 한 달에 300만 원씩 가해비를 해도 아들이 대학에 못 들어가고 전문대학 들어간 집을 제가 알거든요. 전문대학도 어렵지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될 뿐 아니라 어느 사이에 자식들도 복을 받거든요. 17세 소년이 가난해서 공부도 할 수 없고 교회 가서 나 밥 먹고 살게 해주시면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17세가 된 소년이 학교도 안 가고 교회 청소하는데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기쁨으로 청소하고 종을 치고 한평생 교회 청소하고 종을 칩니다. 신비로운 것은 사람들이 목사님보다 장로님보다 어느 부자 교인보다 그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교회 청소하고 종치는 그분을 다 사랑합니다. 어느 사이에 한 아들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한 아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지금도 교수님 그 자리가 귀하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자리잖아요. 그것도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아, 교회 일을 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구나. 그런데도 더 기쁘게 교회 일을 하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이제는 그만 쉬세요. 저희들이 잘 모실게요. 얘야, 왜 내가 기쁘게 하는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니? 이것이 너무 좋다. 그래서 교회를 깨끗하게 그리고 종을 정시에 잘 치니까 런던 시민들이 시계를 그 종소리에 맞춘단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다 와서 임종을 지켜보는데 시계를 보니까 종칠 시간 되니까 일어나셔서 옷을 걸치시고 종탑으로 가셔서 정시에 종을 칩니다. 종 치시다가 쓰러지셔서 천당으로 이사 갔어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소식 듣고 그는 종소리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 그분을 영국 황실 묘지에 모셔라. 어느 목사님도 영국 황실 묘지에 묻힌 분은 없어요. 근데 이분만 묻혀요. 그 가족을 귀족으로 예우해라. 영국의 귀족이 돼요. 전 런던 시민이 그를 애도하게 하라. 그리고 그의 소천한 날을 런던의 휴일로 정합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니콜라이 집사님. 목사님이라도 다른 데 관심이 많고 맡은 일에 충성 안 하면 마디른 소금같이 밟혀요. 그러나 교회 관리 집사님이라도 충성을 다하면 모두가 우르르 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은 천국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게 돼요. 교회 일을 하지 않냐고 편하게 예배만 드리는 분은 반드시 일을 찾아 해야 돼요. 청소라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 해야 돼요. 오려마도 스탑하지 말고. 왜? 엄청난 상이 있거든요. 우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해 사지만 하나님은 상을 주시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4절에도 바울이 내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알거든요.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고 황제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상만 최고인 거. 제가 가끔 뵙는 전 모 박사님은 이 나라 신문에 기고도 많이 하셨고 서울대 공대 나오시고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귀한 박사교도 받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도 많이 하시고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상장, 상, 표창, 공로패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다 갖고 바닷가에 가서 불태웠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몸뚱어리만 남았어요. 근데 내가 그분 만날 때마다 위로해드리고 일을 맡기고 합니다. 뭐 서울대, 미국 명문대, 박사, 뭐 상, 국가, 대통령상 다 받아도 아무 쓸데없더라. 바닷가에 다 태웠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상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빛납니다. 주의할 것은 주님 일 한다고 너무 지우치면 안 됩니다. 교회 일 한다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직장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도 적절하게 알맞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자녀로서 좋은 직장인으로서 이 하모니 조화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사받고 집에 가서 언성 들으면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멋진 남편, 멋진 아내, 멋진 자녀, 멋진 직장인, 멋진 시민, 멋진 국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 받아야 돼.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라온 사람과 방문하니 마르다는 급히 부엌에 가서 음식 준비한다고 정신이 복잡한데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 같이 예수님 발치 앞에 무릎 꿇고 말씀만 받습니다. 말씀 받으니 마리아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차고 막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엌에 일하는 마르다는 화가 나고 마리아 저 얌체 같은 거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보지도 않고 예수님도 똑같다. 내가 부엌에 일하는 거 아시면서 마리아 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참도 못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마리아 좀 꾸중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엌에 힘드는데 예, 마리아 좀 부엌에 가서 도와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예수님께 원망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 부글부글 끓는 마르다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해요. 마르다 마르다 몇 가지도 좋고 한 가지도 좋다. 지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은혜 받는 편을 택했다. 말씀 받는 편을 택했다. 마르다는 은혜가 떨어지니 일만 하니 짜증나는데 마리아는 얌체 같아도 은혜 받으니 행복한 거지요. 교회 일을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피곤합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이 나고 사람들이 믿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은혜가 가득하면 다 이기고 그러기 위해서 마르다가 그 당시에는 뭐 이 음양시설이 안 돼서 부엌에 일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못 들었겠지만 부엌에 일해도 말씀을 들어야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정신 낙공부에 참석 안 하고 강사 정심 대접하겠다고 집에서 정심을 잘 준비하고 또 거기에 구역 식구까지 모아가지고 같이 상차린다고 부흥에 참석 안 하는 사람 보면 참 어리석다. 마르다구나.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온몸에 냄새 덩어리예요. 너무 중한 병으로 시어머니

0: 방에 들어가면 악취가 나요. 정신도 오락가락하시고. 그래도 그 집사님이 은혜로 이기고 부모를 공경하려 했는데,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청소해드리고 어머니 잘 모시고 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 별의별 일을 다 저지르시지만 잘 생겼어요. 장례식 마치니 남편이 말없이 교회에 따라 나와요. 추도예배 때 1년 돼서 목사님 모시고 추도예배 때 예배를 마치니 남편이 일어나더니 교우들도 많이 모였는데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에게 큰 죄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내한테 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돌아서더니 그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큰 죄를 내. 자기 어머니가 힘든 거 누구보다 남편이 알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니 거룩해 보이는 거지. 천사같이 보이는 거지. 내 아내지만 천사다. 그래서 그 앞에 큰 절을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따님들이여, 남편에게 큰 절 받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할까? 기다리지 말고. 예.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큰 절 받는 남편이 되고, 우리가 주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우리 삶을 보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너도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번 서울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택시를 탔더니 막 택시 타면 담배 냄새 나고 이런데 이분 참 깨끗해요.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 기사님과 세상 흐름도 알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택시를 이렇게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웁니다. 특별히 부인들이 흑흑흑흑 울고. 그래서 손님, 저는 모셔드리고 내려드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우세요. 그러면 우리 동공하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러십니까 하면 남편 때문에. 남편이 딴짓하고 다니니까 이혼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자식 때문에 애지중지 길렀는데 속 아프게 하니까 그렇게 우는 사람이 많대요. 일본에서 미목회 수련회 마치고 한국 도로에 공항에 갔는데 그 제 아내와 함께 우동 한 그릇 사 먹었는데 진짜 맛없더라고요. 아, 우동, 뭐 일본 우동, 아, 참 맛없더라고요. 그러 나오니 한 신혼부부가 싸우는데 다른 사람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부인이 하는 말이 그 섹시가 당신은 당신뿐이잖아. 당신만 위해 살잖아. 자기뿐이잖아. 확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탔는데 우리 뒤에 탔어요. 말도 안 하고. 신혼여행 가서 왜 자기만 챙기니 신랑이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모두 자기주의, 자기 편하려고 결혼도 안 하고 자기 편하려고 애도 안 낳고 자기 편하려고 부모도 박대하고 자기를 찌르는 거죠. 인생은 그게 아니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은 부모에 희생하고 아내는 남편에 희생하고 남편은 자식을 아내 또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회사 가서 돈 더 받으려고 데모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가정도 사회도 되는 것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 양곡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0년 경남산 전면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릴 적에 받아쓰기 시험 보셨던 기억 나시죠? 100점 받으면 부모님이 칭찬해 주시고 틀린 글자가 있으면 그 단어 10번씩 써오라고 하셨더랬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틀린 건 부끄러운 거고 맞는 건 잘하는 거. 그 인식이 어른이 돼서도 따라옵니다. 우리는 늘 맞는 답을 말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잘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틀린 것 같으면 인정하기보다는 우기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가리는 자리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받아쓰기가 아니죠. 정답이 하나뿐이고 틀리면 감점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이 말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다 안다고 하는 사람보다 모름을 인정하는 사람이 더 깊은 사람이라는 거.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기 길이 옳다고 여기는 자는 미련하고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이죠. 자, 오늘 조금 덜 우기고 조금 더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